0: 바보비 디나르드 데브르도 라귀마사 오데와 총라 직바디 쳔비디와 톰마사
1: 초운 워크라 공춘지 최트렌천
2: 자치덴비년군족부남바
3: 통어 등지께 아가롱 사자가 아크 성고 크정 인조 졸호머르 게톨 호자가 게겐야 아 크정가 서토 승터라 서든 제첸가 또네 선저와다 덕진지 화화위 메초 즉지 리지글로 실로 치통 그자 즉지 리지 그걸로 다시리 라니 지진이 따라 탈선이 총어 머리를 허자 치모는 아우노네 용의 루모아드가 승득시에 마트 진태천의 아직서 그 알롱스크 개인을 승득아 나후이글 옥소네 대신인 그 오는 말 실루 치통 그자 아자츠 탐바 나지마게다 선저와 딱딱한 짓에 좋은 곳 산다는 지그지니 나 깽근한 아우톤을 손으로 그 참총나 아우톤에 연습 딱 짰다는 단 도텔에 손아 아들아 손뜩 셰주 냠용 거 돈이 샹거 샹거라다 샤라엘아지 셰트쪽게 셰드노 Tena uchuwa tganjigin di shepa la njikhi yanlazi, ta sache tungu re. Shepa nila njikpa uri, ta sache nyiwa re. Tungu shepa la njikhi yanlazi gunu diga sache ka nangta chiri dijira zina sumchwa tang tgchi njikha tang dhevi yanlazi ka nangtonga she chirina.

0: ki yam chu zang ren lan ren qi mun de song zhe ta zuo lu xi ge ma ce zhe a lu xi ge me ce ge de mo yi wa zuo song zhen de zhi ji chen che an an che de de mo song yong ni de me ta xin che de de mo song ne de me yo de de mo song zhen de re gu ga de no ji na na ta song ge de a ri he re xia wa he re xia wa ge nian a ri ni de a gang jian bi ke wa nan zhi a ri ke ni de gu nun de
1: 有人给喜剧我个人的喜剧我个人的啦那个都个养了都个不能是养了个这就他都用古话给托你念不了就过苏等拍完了养了个的苏等拍完一个那个拍完了养了个的那个跟这个养了的过明年的过来过来就买那刚养了的刚过来过去的那啊林城叔叔完了养了个的就啊林城叔叔完了
0: 啊，是这个起诉书完了，演了个子的，这过两个。阿妈，我才叫家长才，俄罗斯那金子入手啊，让你跟些男人吧，些蹲着地方的路的，哎，一进门就开路的整个送送歌的，那跟那送歌的那，男人去莫接生个那那龙江也送歌。阿妈，我咕噜阿妈，我俺爸咕噜。 这个都嘛热，隔离个都嘛热，马上六十六十就蹲着。对了样，啊，当初这个看个马上六十六十了，就这个啦。啊，用东个看个马上六十六十了，就这样。你问的人，啊，当初个个些里去送路娘啊，啊，这儿看个才修修个马鞍子，就这。能东个托你去送路娘啊，咱们这看个才修修些。
1: 马鞍子就是，这个马鞍鞍把子那带过过那人，啊，这儿一个马鞍鞍把，一个地孬了哇，忙孬了哇，吃孬了哇，菜孬了哇，这缺大过那人，马棍子缺的，孬渣，这个你个没缺，孬渣，这个你个没缺，回去就那，开始你喝个过呢，人家那，啊，那一只喝透个啦。
0: 个，那也俺这个那也只看民族的特么药，啊，那也牛蛙头个啦，那也牛蛙民族个，那也生巴族的特么药。第一俺吃松子的那嘛热，第二俺吃的那鱼也刚个黑子的那，黑子的那，第二俺特么药那热，特么都学过回家个那那木瓜个嘛牛啦，啊，绝对个回家个那那蒙个，俺那那等把身子呢。
1: 哎，你话啦？那三八十五日呢？特开五个，几个托你吃的些个呢？我一个的，他们三不这个三十一路七个子，这吃的银子呢？家中个家，一个个家中个噻，一个个家中个，我话的那那样啊，用空着，一个个家中个，等把那那一等把利息了，我那那一个个家中在那特开送个，一个特开送个。 第一看个他哦，他们三部这个，我有三只鱼，那他都花木谷个子，那他几个两单很特个子呢。啊，马上俺把个他妈个才叫住着呢，能等出工满着哇，新只路子送啊，先有啊马先把，先木谷啊先把，第之后他妈，才马一看个才叫住人。 啊，罗丹啊，罗丹啊，金子古努啊，罗丹的，刚过过呢呢，六年啊，南边学皮鞋的当个单巴啦，啊，罗丹子去了，啊，这西罗马的那让他们都过呢的，六年南边学皮鞋的都过呢的，人把当门把个，哎哇，这些呢这个鞋的过呢的，人们个哎哇，这嘛去呢？ 他给跟个学习不大，等着了，他那让你芝麻的洋洋个落松的了。记得给他路的，一生真过的，俺那才叫，俊才叫，你才叫爸妈人，俊才叫爸人，刚做才叫爸妈人，刚做个热闹路，俊个才学着了。等着他一生真着了，一生真接不起的人呐，如日花了，苏日花了，让你跟去哪日花了？ 俺妈是屋里什么个能动的花个几人？什么个能动的花子？年龄个是五亩的，这用的话用完了的，俺妈是屋里个那人，工人呢？ 아다르카 타마르카 조르카 소르카 주구거지 야 너 야로 아나 디조노데 야크 포케 예니라 아나 아무드케 디우코네 선지 쩐데 돈바 흐차 타파 냥엘린 디니 루지자 로말로르테 헝고 포화 르제션데 파 아 헝고 포화 르제션네 헝고 포화 르제가 第一了，咱这都给入初二时呢，日记下的，是更一个日记起完啊，等个是更一个日记起完啊。对呢，啊，咱这些这日下来过过，都给些，但这日下来过过个，初二安他那路出，初二些月初日下来过过个，是那日的那段日下来过过个，嗯，那么俺那有的换个不换了这个送个。 对那我等破坏一个你干呢，啊，这儿一块到，但这儿一块到，这儿一块到，所有一块到，弄这儿一块，俺呢，这个下，学一下也你全部俺认识的，这个老人家下位，俺你全部俺能得穷啊无言自己，得穷啊无的，那个大人跟难解的，俺屋里这些个好久。 你话有那这几个好过呢？你话没呢？难过呢？大人家说更过个，对啦，人家去话你懂，啊这儿一块，那就是人家那五五个呢，去些五的那么个产业个土呢去些，地过来就不过他那么那些个个呢去些，嗯，地更个土个好种一些个用土这些，他等那地位什么这个原来等地位个。 参军这些，那么学生个管理些的。啊，这儿看呢，伊开动人部去设置松本部以外，男人前面写着路上，一月工钱，不能低的呢。那伊开动人部去当，公民和政呢，啊，能当好龙个好战，起码有呢，技能个拉着团结了，男人吃路个。
0: 身体的人啊，路上的弓箭子呢，啊，路上的弓箭子呢，一些动人不起个，弓没破整个呢，那能等好浪起木有呢，俄拉只弹起来，男人起木松了，啊，加只加只等加个个玩的松了，加只个路等加个个路玩的松了，当时就参军过去，他都去念我吧，因为穷个等，因为长。 买了吃吃，他都苦，才拿花，都有个的，土花农花买了些，就个个，包包有个，就全部囤囤那吃一些些，个个的，他妈的，三次有只大多，完全人不记得还有因为吃个，他些个吃自己等的，就全部儿子去花，这送等的，这送年我一年，就全部些不知道多少个，而且刚刚你说那那么些个，土花农花买了。
1: 个人个人参与的呢，这个参军过来的，哦，对参军对对的过的人，你听不下去，现在的呢，他个他这个人呢，第一个现在的人，男人全部个新来全部个吃菜农人呀，一样的话都没个的个，他个人参与的，这个他这个也就男人全部儿子去学呀，那这个，这个他现在的公共公园有没有没去的呢？个姑娘在不忙了，是呢。 为了给新疆拉玛南生个科技，他做的不马浪啥，这就新来就给吃干那点的，那多么新来吃啊！各国那干的，各个那那吃起来就去路了有那等，对我的孩子嘛的，对他那边有的那的。这这里给南边个拉的，路上工匠个那那，有给着那几万拉手臂，吃到南边些呢，东边就些的，这里给参与个。
0: 啊，这儿一块个财经的，这等级这儿一块西瓜，家中个这儿一块拉虾，对了，大东养了个人的穷啊，俺有的，西，俺娘个，俺的舅，我舅，俺的哥，那么个俺有的，这个我舅的哥，那得了人的俺是赔了，这个比我大龙的肉巴的啊，那送我五十层人呢。
1: 怀公路咋的？这些年我代表着等，我就得跟着得了。这个年我是朋友呢，这回我等龙头着着。 怀根路咋个说的我都用三桌三桌的怀根的就能怀根的可整个怀根可能啥家人可整个菜我能够去去养兔子的能够去去养兔子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鸡养 나 아다리 카드 스티븐 앤저디 사카타카 야타샤는 게시 사저시 와센저드 제 타토 산루탕 담바 강자가 꾸꾸데 니 산루탕 담바 무 인제네 저긴 고나라드나 임바탕 멘바 хсаве ран тучен дженивага гонзрена хтиевэзэр тимна тага тага ятг чанын эшивана руучиуудэр хомо никандига а гонтото гонобо никандига дорна гунак мэ танчекэня хтиуудэр тинане хтиевэди динга сажагоча тато тмады цугэр хэрэв тэг дэмбаг гуалэм гүчэр нива тэг дэмбаг гуалэм гүчэр чи ниваг на тона гуго хивэр гунуте цанэ тан ажашэни чигмэз а цанэ нэ цанцэни сэшиви цанэри мууга цанэри нэ аньон нуга дэ жукуну тама цанцэни сэшиви цанэла гугу а ажашэни мууга цанэра мэз чэр 그게 우도 체베르나 아 루무라 낭터화데 지유가 타서다 그 멍거 니츠르 니냐 멍거 니츠르지 난정은 사정이 차그즈가적 특 멍거 니츠르 찬예띠나 촌샤띠 임비철 찬예띠 만나 촌샤띠 만비철 찬예띠 요나 촌샤띠 요비철 찬예띠 만나 촌샤띠 만비철지 차빠저 촌샤띠 예나 찬예띠 임비제 촌샤띠 만나 찬예띠 만비제 촌샤띠 요나 찬예띠 요비철 촌샤띠 만나 찬예띠 만비차비 차빠저 차빠젠다 찬쩌니스지 찬이가 남도인데 고아 라타쩌니스시 찬여 디나 아나시지 냔자이나 아자임비체 아자이나 나시지 냔자임비체 나시지 냔자 만나 아자만비체 아자 만나 나시지 냔자 만비체 아 나시지 냔자 요나 아자 요비체 아자 만나 아나시지 냔자 매비체 니도 혼데다 차와구체 보통수 그저 타는 적 난데 저 이게 시간에 타고 내려 이제 저 시간에 뛰니 저 얼마나 천성나 다른 거 타는 시간에 천을 타는 적 뜻성도 아이카야라 지다도 돈보다 좋을까 그거 타는 적 뜻성도 돈보다 좋을까 당선 아까 타는데 늦었다 단지고 그만 그 시간도 타는다 달라니 맥이야 그거 달라니 맥 차 차와 이게 다지 다도 다 민주니 뭔가 차이크티나타 문주니 뭔가 치모드가 까짜세라드니 그치크 산여져볼까 늑끈나나 리트여나 까짜세라드니 그 산여띠져볼까 왜그 차하면 죽었대 그거다 늑끈나나 리트여나 늑임비체 늑이나 늑끈나나 리트여비체 왜그 문주띠 차하면 죽어 그거다 차 예쁜데도 콘데 산여 양떡과 아래라 말해 다시크 야마탄 특형당 뒤따버리지 망용 제시 뒤라자 랑통 제시 둠들라자 시양 제시 야마라자 뒤따겠다 찬촌데 이제 둠당 야마당 뒤따버린군래지 아가시나 군자 왜 미토 아마 그냥아 치지세가 치천은 칠리지위나 다녀가 치시세네르 디나 칠리시와 대체 미토바마 임베테즈나 따티 마르무 라데 치 미토바마 마임비 칠리시노 냐우쿠모 냐 미토바마 사민주모 스스쿠모 미토바마 사민주모 칸사나 미토바마 쿠모 디나 칠리시와 마르무 티 살리시와 르모 칸살리시와 르모 티테크 아다셀라 산즈냐네 마레 아다셀라 차즈바 산이 백강데엔 즈네리야 Kandaya dhanon dhe ta tansan chichi mkuga. 구매가 강제하는 데다 그때 시끄러웠던데야 어린이가 담발아

0: 那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멍가 전투 특류 연치세제 더 우건전제 디라당 로트근다다 우건전바가 개화가 가능했지 특별히 손이 더 많이 비긴 적이야 이제 구가다 제바나 오는 말에 구가다 요나란 지종이 좀 아토 스탠바 오는 말에 산치 오는 말에 이제 요나 통 들이 더 우건전비 키위 오도이나 유인족근안에 이젠제 노르다베 희연자들 타코르타 로코자 지지 성기가 자누와 아디라 근데도 건데 18루 예게야 제걸 허냐시나 촌온데타 문사와비 예즈지리야 그거제 18루 예게야 제걸 하나 촌노레 지자이나 카라 그것도 걸 허쳐도 오늘 카토게나 마루 임비 차야테 일로카 다쳐제나 티커지 티크크도 고 구아도 고구나 어틀 디라텔 호토노 통화 카다시나 카다이나 티 메시 어 메시 스케시찬 덤발라 워크 메시 티타크 우루 아디라데 장존데 마다 냠베데 잭타나샤 디라 장나샤 아로 뜨기가 장나샤 정통부 구아치조라 함토 키모요 아르가 르카 페조라 함토 키모요 무지 뇽아가 토니 다론 치드고 끝나 아디라데 히소나 장체라 호조시네 마다 디무레 아 장체라 체정지데 미티 시레미 치게라 이제 될 호조시네 마다 디무레 ᱛᱮ ᱱᱟᱨᱟᱝ ᱧᱩᱣᱟᱜ ᱛᱷᱚᱱᱮ ᱛᱮᱭᱩᱠ ᱠᱟ ᱛᱟᱡ ᱠᱩᱡᱩᱣᱟ ᱛᱚᱢᱩᱫᱨᱤᱭᱟ ᱠᱩᱡᱩ ᱡᱮᱱᱟ ᱞᱟᱢᱵᱤ ᱫᱚᱠᱷᱟ ᱛᱟᱜᱱᱟ ᱞᱟᱢᱵᱤ ᱫᱚᱠᱷᱟ ᱜᱮ ᱱᱟᱢᱛᱚᱛᱤ ᱫᱤᱨᱟ ᱡᱟᱝᱛᱟᱱᱟ ᱛᱟ ᱥᱮᱠᱟᱛᱟ ᱜᱮ ᱛᱤᱛ ᱥᱤᱜᱱᱟ ᱛᱮ ᱫᱮᱣᱟ ᱫᱚ ᱠᱩᱢᱩ ᱥᱤᱜᱱᱟ ᱱᱟ ᱛᱩᱜᱩᱠᱟ ᱡᱢᱟ ᱡᱢᱟ ᱡᱮᱱᱟ ᱢᱩᱢᱟᱭᱮᱱ ᱛᱩᱜᱩᱠᱟ ᱡᱢᱟ ᱡᱢᱟ ᱡᱮᱱᱟ ᱢᱩᱢᱟᱭᱮ ᱡᱢᱟ ᱢᱩᱢᱟ ᱡᱮᱱᱟ ᱡᱢᱟᱭᱮ ᱡᱢᱟ ᱡᱢᱟ ᱡᱮᱱᱟ ᱢᱩᱢᱟᱭᱮᱱ ᱛᱩᱜᱩ ᱛᱤᱱᱟ ᱨᱮᱢᱵᱤ ᱫᱚᱠᱷᱟ ᱱᱩ ᱡᱢᱟ ᱡᱢᱟ ᱡᱮ ᱢᱩᱢᱟ ᱜᱮᱞᱚ ᱠᱩᱣᱟᱨᱩ ᱱᱮᱨᱮ ᱨᱮᱢᱵᱤ ᱫᱚᱠᱷᱟ ᱜᱮᱫᱟᱱᱟ ᱛᱤᱠᱷᱟᱛᱟ ᱠᱷᱤᱱᱜᱟᱱ ᱫᱮᱣᱟ ᱪᱤᱢᱵᱩᱨᱤ ᱩᱠᱚᱱᱚ ᱛᱤᱛᱚᱱᱨᱮ ᱫᱚᱢᱚᱜᱟ ᱡᱤᱴᱟ ᱜᱩ ᱩᱨᱩ ᱚᱞᱟ ᱡᱚᱜᱱᱚᱱᱫᱮ ᱩᱨᱟᱝᱜᱮ ᱩᱨᱩ ᱱᱤᱱᱟ ᱛᱷᱟᱢᱚ ᱢᱟᱭᱤᱱ ᱵᱤ ᱪᱷᱮᱪᱮᱫᱮ ᱛᱮᱛᱟ ᱜᱤᱫᱮ ᱪᱤᱢᱯᱮ ᱛᱟᱝᱜᱟᱨᱟ ᱜᱟᱱᱟ ᱥᱚᱭᱟ ᱱᱤᱱᱫᱤ ᱦᱟᱥᱟ ᱜᱮᱭᱟ ᱱᱤᱥᱟᱝ ᱜᱟᱱᱟ ᱥᱚᱭᱟ ᱞᱚᱣᱟ ᱪᱚᱝᱪᱚᱝ ᱫᱮᱱ ᱠᱷᱟᱛᱮ ᱛᱤ ᱫᱮ ᱞᱚᱣᱟ ᱪᱚᱝᱪᱚᱝ ᱱᱤᱥᱚ ᱜᱩᱢᱵᱟ ᱪᱷᱩ ᱥᱟᱛᱮ ᱛᱤ ᱫᱟᱫᱟᱱ ᱛᱟᱱ ᱠᱮ ᱚᱜᱚᱭ ᱠᱤᱫ ᱜᱩᱠᱟᱫᱮ ᱥᱮᱨᱜᱟ ᱚᱜᱚᱭ ᱜᱤᱱᱟ ᱫᱚᱢ ᱞᱚᱣᱟ ᱪᱚᱝᱪᱚᱝ ᱫᱮ ᱠᱟᱱᱟᱱᱮ ᱡᱟᱛᱚ ᱦᱟᱨᱚ ᱪᱷᱟᱨᱟᱞᱟ ᱪᱷᱤᱜᱱᱚ ᱠᱷᱤᱣᱟ ᱥᱚᱱᱩ ᱫᱮᱛᱟ ᱭᱟᱱ ᱥᱮᱱ ᱨᱮ ᱛᱚᱱ ᱨᱮ ᱠᱩᱣᱟᱫᱮ ᱴᱚᱱᱪᱮ ᱪᱤᱢᱵᱩ ᱢᱟᱨᱮᱭᱟ ᱞᱚᱣᱟ ᱠᱩᱛᱩ ᱠᱟᱱᱟᱱ ᱢᱮᱛᱟ ᱫᱮᱱ ᱨᱮ ᱥᱚᱠᱚ ᱪᱤᱢᱵᱩ ᱚᱵᱡᱮ ᱴᱤᱠ ᱴᱤᱠᱟ ᱥᱚᱱᱱᱟ ᱫᱮ ᱨᱮ ᱥᱟᱨᱤᱠᱤ ᱥᱚᱱᱪᱮ ᱡᱮᱡᱤ ᱛᱮ ᱫᱚᱠᱚᱛᱮ ᱱᱤᱥᱚᱱ ᱜᱚᱵᱟᱱᱮ ᱫᱮ ᱨᱮ ᱛᱤᱱᱩᱣᱟ ᱛᱟᱱᱛᱩ ᱨᱤᱠᱷᱟᱱᱫᱮ ᱡᱚᱱᱡᱮ ᱛᱟᱛᱚ ᱥᱮᱱᱡᱚ ᱦᱚᱸ ᱪᱷᱩᱠᱷᱟ ᱜᱩᱱᱮ ᱡᱟᱱᱟ ᱥᱟᱫᱱ ᱟᱨᱟᱨᱟᱝ ᱠᱚ ᱴᱷᱩᱱᱤ ᱚᱫᱚ ᱚᱱᱡᱮᱱᱟ ᱟᱞᱟᱢᱟ ᱜᱤ ᱥᱤᱧᱮᱱ ᱡᱤᱱ ᱫᱤᱱᱤ ᱛᱟᱱᱛᱩ ᱨᱤᱠᱷᱟᱱᱫᱮ ᱚᱫᱚ ᱚᱱᱡᱮᱱᱟ ᱵᱟᱪᱷᱟᱨᱤᱱ ᱡᱚ ᱛᱷᱤᱠ ᱟᱡᱤᱨᱟ ᱛᱟᱱᱟᱞᱚ ᱛᱟᱜᱟ ᱵᱟᱪᱷᱟᱨᱤᱱ ᱡᱚ ᱛᱷᱤᱠ ᱛᱮ ᱨᱟᱪᱤ ᱛᱤᱫᱱ ᱭᱟ ᱛᱤᱱᱟ ᱛᱟ ᱛᱟᱱᱛᱩ ᱨᱤᱠᱷᱟ ᱡᱚᱱᱤᱱ ᱨᱤᱵ ᱥᱢᱵᱟᱛᱤ ᱫᱩᱠᱷᱚᱛᱤᱨᱤᱭᱟ ᱥᱢᱵᱟ ᱛᱟᱱᱛᱩ ᱨᱤᱠᱷᱟ ᱡᱚᱱᱤᱱ ᱨᱤᱵ ᱪᱟᱫᱨᱱᱟ ᱠᱷᱤ ᱥᱟᱱᱡᱩ ᱦᱟᱱᱥᱚ ᱛᱷᱚᱠᱟᱞᱟ ᱛᱟᱱᱤ ᱛᱚᱠᱷᱟ ᱯᱷᱮᱵᱤ ᱨᱟᱝᱡᱤ ᱛᱷᱢᱵᱟᱫ ᱟᱨᱮᱝᱜᱟ ᱟᱡᱤ ᱪᱚ ᱛᱚᱠᱷᱟ ᱭᱟᱨᱟ ᱠᱩᱢᱯᱷᱟᱞᱟ ᱡᱩᱣᱟᱹ ᱫᱮ ᱟᱡᱤ ᱟᱨᱟᱝᱡᱤ ᱪᱚ ᱛᱚᱠᱷᱟ ᱠᱩᱢᱯᱷᱟᱞᱟ ᱡᱩᱣᱟᱹ ᱜᱩᱱᱩᱱᱫᱮ ᱡᱩᱥᱮᱠ ᱛᱷᱟᱠᱟᱝᱨᱟ ᱥᱟᱱᱡᱩ ᱦᱟᱱᱥᱚ ᱛᱷᱚᱠᱟ ᱫᱩᱱᱫᱮ ᱥᱟᱢᱵᱟ ᱦᱟᱱᱥᱚ ᱛᱷᱚᱠᱟ ᱱᱟ ᱠᱟᱦᱚᱱ ᱱᱟᱢᱵᱟᱨ ᱛᱚᱠᱷᱟ ᱨᱮ ᱡᱚᱨᱟ ᱦᱟᱱᱥᱚ ᱛᱷᱚᱠᱟ ᱫᱱᱟ ᱪᱚᱯᱟ ᱱᱟᱢᱵᱟᱨ ᱛᱚᱠᱷᱟ ᱨᱮ ᱪᱚᱯᱟ ᱱᱟᱢᱵᱟᱨ ᱛᱚᱠᱷᱟ ᱥᱩᱠᱥᱟᱱ ᱨᱮ ᱪᱤ ᱟᱭᱚᱜᱤ ᱡᱩᱨᱟ ᱟᱜᱤ ᱥᱤᱧᱭᱟᱱᱟ ᱨᱩᱜᱤ ᱪᱩᱨᱟ ᱞᱟᱛᱟ ᱪᱷᱞᱮ ᱜᱩᱜᱟ ᱵᱤᱥᱤᱛᱤ ᱜᱩᱜᱟ ᱛᱟᱨᱮ ᱟᱹᱱᱤ ᱵᱩᱣᱟ ᱵᱩᱡᱩᱨᱟ ᱞᱟ ᱥᱤᱜᱩ ᱟᱨᱮᱝ ᱪᱤᱞ ᱥᱤᱪᱤ ᱪᱤ ᱥᱤᱪᱤ ᱯᱷᱮᱢ ᱵᱩᱡᱩᱨᱟ ᱠᱷᱥᱢ ᱠᱷᱟᱞᱮᱱ ᱡᱩᱨᱟ ᱠᱟᱡᱟᱱ ᱛᱯᱟᱫᱟ ᱱᱮᱨᱟ ᱞᱟᱛᱟ ᱫᱤᱪᱩ ᱥᱢᱵᱩᱫᱤ ᱡᱚᱨᱚ ᱦᱟᱱᱥᱚ ᱪᱷᱠᱣᱟᱜᱮ ᱭᱟᱱᱞᱟᱜᱥᱢ ᱫᱮᱭᱟ ᱪᱚᱯᱟᱜᱱᱟᱝ ᱜᱮᱭᱟ ᱠᱩᱜᱟᱛᱟ ᱟᱹᱭᱤᱜ ᱜᱤᱴᱷᱚ ᱪᱩᱠᱪᱤᱨᱮ Sarna mela buju yira kala yuksanda dhachu suburi ndi yinga yorwa hansam tukhaadna. Da jisoka ucho munga mekamanda ndi shopa gatukhni xinjana nyana lama gi xinya ghanlong la soka nyanganju na nyansuwa rinba shiga li chishcholan kunga shang minyano goya ranjuk minyano lata ayilog yonlog ye minyano ghalamu tengindig minyano nishchuk jikju minyano ta hani shupa hansu sukhwa gandangin nyambranjuk gunu gul hapsha taktak re tata ucho tiga jito muadga meka nyuamu nyambi chokka shukkan chadzin re tsamar ki udu yina yondanda si yotang na nyambi chokka shukkan chikadzin re na Tila ku mwaan jinariya, rigni tonta nyari gansag mwaa ku kanto yungan dhaganariya, chimu yunguna tamu uwa nyamba shokpi chakkan dhaka. Ksamba mu khtamba songyi chiji yor charwaad nu tido khutara. Khtamba songyi chiji yor charwaad gunu charna, khtamba songa la songtsi zhaw kumu. Namjo ji songa tongu ra, ghanshik songa nyua ra, raku rika sazag ri, rikpi songa samba ra, raku rika zag ri, rikhi songa zhiwa mu ra. Dachu zhiwu wa song tkina ta ghan tongu ra, juu jigan dachu zhiwu wa song na ra, ji lodang chukwa gan dachu zhiwu wa song na ra, longche ranjian ba gan dachu zhiwu wa song na ra, sasha kanka jantza tang gan dachu zhiwu wa song na ra, di wanshe tanshe chenpa gan dachu zhiwu wa song na ra. Titaka odo zhiwu song tkina ang tongu ra, ma tkina dachu zhiwu nanka nashika song na ra, ta ang tongu ina ra, rigni ga guni song na ra, rigni ga tamba gong na ra, song na ra, ti zhin tse zhina sanji ga tamba la shamdak dhishika lakchar la rigni de, titaka ta rigni de odo jina khiri kukwa zhino, rang rang ga sanjo hang zhan tsukha ta tambi guni di ra, lo ta, ndala odo jina, Vakchakarin jo ajaktang na shiti chi chajiz anikki zhanta aranjala yuandan je nikki njongwa rado ma saadu no. Samjir pansum tsukwaa gu nuwa samba ta jorwaa de samba siwi ganlong hansum tsukwaa, jorwaa siwi siwa ganchu hansum tsukwaa dhu no da tachiga shantanga tukne.
1: Siden ji sankun jokbu namba, tangdi chechir lintzen shtongtsam dhani jo. Lechendi zomjigba wandi chudang, zomjigan karwa, cerang zhaki, shtakilwa shilu, shichu shtakilwa, aghangchak cerang yin, chechi nyambar, guachinchi, dadimu.
2: Dilzil lamtun, shtyamu lamni, chela kapshug doikan.
3: Dilzil lamtun.
2: 准目前面切了三个选款

삼친자 차올음 처비 디르브 자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겐저도 체지 힌도 바근시 체지 히디 바근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중기 가르쇼군 관둘지 라시 공크르 남통의 상회 부동거 남통과 이렇게 다쪽 남쪽 동지인 바탕 잔코리 잠음을 통더니 자파르 자 뱀바지라 남찬는 퍼지르시고가 디낭니 날 하산이 상회와르 그 남지 MU 아 드르가르가 드브제인 바탕 쳇술 지그치당 카르마 응압징 아니가니 하산 퍼지 쳇술 답 제트기당 카르마 쳇 담바게 토가 상해린 쳇 바탕 상해린 하세 얼지 남진네 에무유 드르가 드스미 바탕 쳇술 찌게 토니 찌당 카르마 심치그당 님 퍼지 쳇술 아 다거게 쳇 담바라 카르마 응압지 그 와르디 하산 줄게 오고

0: 이나요 샵시 그 고름도 당 존재나 다 지금 머즈가인이나 지금 다른 거 리슴 같은 거 이나 종들즈가 이친즈가 맞톱나 다 바로 와즈가 머즈가인이나 지금 체크맵이 머스탕 살라잉 틈바그 덤목 샵시 줄라가 존재나 지금 오마인이나 지금 리슴과 종들즈가 체포즈가메나 시가 간느리 뭐 대터나 다 땅 토란 게 민코르탕 송 샵시 고티나 다른 게 테노고 땅 동무가 가크다 샤라 크리스 땡그스다나 지 참마 가다지나 담지그스다
1: 오 야야 안다 안온 체이나 선언일리다 오중하사 베르테 체리 똥즈라 아그자라 둔스톤치오너모 따티톨라 지가 이르망잔주 안자 민코가 농나다 차첸라 덤뜨다 조정 덤뜨다다 안온 체나 아 나가 나나 상자 장구다 따치마시 차첸라 덤무즈 마샤고모
0: 레레레
1: 마스 사제나 하사라 지가 지금 자그즌 유어즈나다 니치 근고다 해제 통시간 주나라 시가 그 참보 요가
0: 레
1: 아치클라가 다 뒤초 마마 주 다니긴라 차첸라 덤무즈 메그 따원정 다브레나야 민코는 나 딘지르나 저거 저 정기 쇼고다 차장 쇼고다 친던 군정게 찍들 아니글라가다 뒤초글라가 다브르선 율레 하사르과 뒤초 지글라케만 스타그 돈으로 아 민코 아트르 주과모 다 니톤이 시글로나 슬론율레 안하고 모르데 좀 처민코인데 대신 돈에 뭐 좀 처민코인데 다 뒤초 아드나 제도 무스게 돈으로야
0: 네네네
2: 다 지디 하정은 용용래래라시 원체다 지금 대화나니 소뇽너그니 찍더니 아섬 아다 테모탕가 정고너 카르선데라 마소느니 찍더니 마토고이나 다와크 만치와 손도노 데모레모
1: 아레
2: 너그이니나 초식람데 군데이나 카르토이노 너그이니나 지금 사마치 반디트 노그이니나 자지 동오리 디한체니다 초랑 땅게이나 지금 맹코는 거 샵시와즈가 존지나 다른 거 샵시 꾸노고 고름 초네이나 축고 맹콘데 쑥너그니엔데 존지나라 롱우 직승거랑데 존지나라 종은 존지나 축고 소원데 사클라 존지나 축고 땅가 초친탕 좁제바가 지 네크 고추리나 축고 가추 탁토리나 축고 너무가 리칼리 노가 지트라 만축고 지가 삼도이나 축고 초아이나 축고인데 축건지 되느라 저도 마즈가 숨이 없고 데나 초 맹코는 그 샵시바지가 존지나 아 단 니가 와그 저도군 건데 니선 삼모는 니건 저도군 해테네 나치 참아 가다지나
1: 아젠 군전바 니르도다 하정 시 지가 이초 휘즌 죽으나다 안원체나 아고 워종사제가 워즈나 죽고 건질라듬 다상자기 죽어라 시금 마차가 하나듬 다상나 민코가나 죽어라듬 다라 시가 증 안부도 못 죽어 다 다우렌즈나 건질라듬 다 시가 건놀라 샤가 다 투하기 시보다 제디라 제정 된 죽어가
2: 아레레레레 다 문체인지나 아주 맹크리나 축구 남자탕이나 축구 너무 라칸이 인지나 지금 반루 들어온 것 감데 초 문체라 린센드게 점용아 초스틴 장타 너시가 개치가 저르 마 라니크 리포이나 축구 아데탕이나 축구인데 팽그 티안체니 인지나 다 마 몽보던 잔디 마 초던 잔디 마 몽보던 냠테 송데나 그 장타 마샤노 가무즈가 가루토나 가무즈가 양 가무 오츠게 오크지나 간초 머게 랑탕아 존지나 머게 랑가이나 Nikzote, Jambag, Chiga, Malay, Chiga, Vashkazar, and Bajan Jokorelasi. Ta Karsan Taran Tamogalakan in Jirak Sigh Shago.
1: Sigh. Tarunda, Jirdozo, Yono, Cherizinada, Angon Chenada, Angula Dam the Chiches in Masi Chenu, Tilagada, Sajila Dam the Lashikagda, Yuna, Chegunu Sha, Samba, Merdam Tata Masi Chenju, Tata Wina, Unchu, Minko Tuna Tomala Dam the Lanakan Muyonra. Чуглада мингот хоён самала синач самала дам тиглакала чи диевсон тиглаката даврён чатроцга чина та ё ачаладам дару жудам тигл тевала ёгмо а касонтана та мэн цотхма чига а кмана гомла дима зона чатяна сиге чи диевсон занг ю чежула чиньо та корди та синжу яго зона сама са са дам тла ён сиге манга та мэн цо цуанда та чи ди дон чи зон да ньюну та сиге а тинарин дам зэ
2: аре та чи кони када ён нда чи зэ тетэп гэзина чэринина цо чгнымга нистаны ингина чи та шапши нэге суна менкона сугнуга онде сакга жа чи арун рупа мон цо цуанда 지도 전부 쇼도노 근데 군데 나 메인크리 응치 이런 거 지금 히토노 초토노 아 너무 군이나 갑다 있다 뭐 슈네이나 다 초랑 거 샤위행이 니스탕이나 아니 카다지 초랑이나 총진나 지그네이나 메인크는 거 난 갱크와들이 아니니이나 아니라 영 메인크는 거 지금 샵식을 리칸데 나 지금 흥이스나 시기 대통이 녀마즈가나 샵식이고 니 샵식을 리카가 고름데 이기나 다 녀마치가 초 리카가 군데 치기삼군을 지금 치기다군을 니가 렘반데 초 니치가 샤와가 지름데 참아 지금 모토즈가 노디지나
1: 오젠 군전방아 원천 리칸데 시기롱고 마선님리 사살과 선으로 마선님리 사살과 선 딘누르 루아 딘제스 직동자
2: 아레레레 다 가선데라
1: 아 가선데라 선님리다 베진 관주느리야 니가 니마치크 샤와나 민콘주 제가 안양 그 뒤초 성강에랑 주리 코나 통거리 코나 타나다 자주리사들 자주 민코 통나 능라담다 지 뜨요가메크 다 딘지그라마 그 리칼라담다 리는 지금에나 중요한 야구를 시고 세타나양담다 리니 참마시오 다 민코 주강한다 아 딘지르던 성자 다 자뜨거든 정말시 필립체 소나다나 단주발히시다 단나용군리야
2: 선언이 비지나 디초 침모스가 안주고가
1: 아 선언이 비지르과 다월다 디초 징능가 타나라
2: 오레레레 테나 선언이 하사 디초 침모스가 요군으라
1: 다월 디초 지르글라 게마 니시사그가 탄도나야
2: 레레레레 너다 친 죽바오라
1: 아제 젠다 친 죽바오라
3: 땀땀 땀심이 심땀 심아비치 돈땀 돈가랑니 리땀 리르접초
4: 송은 워스가 농친제 강정 셰능 린천나 냠브라가 스시
2: 아리 송체 다 체라 송지나 다 민크르능게 나샵시글 이간달리 로마즈 응고르송즈 탁퍼데 나 칼선 대랑 다우 존지나 다추 민크르능게 지금 갱크르바 안더모즈게나 아치르다우크 데나 민크르능게 샵시글 이간달리너즈가 존지나 크게 나샤와게 체제나 축고 당 예쁘다 청구노게 차르진이나 축고 너무 고네 이나 지금 땡크르 간데 오늘 너무 쇼네 이나 치 참아 가다지나
1: 오 야야 나다 너무가 쇼와야 만보 만보 요네 땅에 휘즈라 체스틱시 아
2: 레레레
1: 또 치모즈르즈나다 아주 샤슈와서 전화 다 민코노나 니 만보 만보 그다니 지금 내 반장모다 연이 런런데 막 간반장모 땅에 아좀더 시그 좀더 특나다 아주 안간 그나무 치르즈나다 시간 나 간바자 휘란즈나 간바자 특선나 아주 그 속사강나요가 온추가 리칼리스요고가 되게 트라티나다 신나라 속사강나요가다 그 타강난 배구가 딱그 민코노나 야라마주다 가크 치즈요가다 온추도 커트나 저당저 당초 그라가 터제리죠 터제다다 사자강난 배군 배 사자된 배층대 탄다나 온추도 게마 타바랑에나 온추 안에스게 그 아다나 뭐 제리 아 니우 그 니우라담도 체다나 니우라담도 자드기치 다 니우라담도 영민 코트나 제게 마즈가 담 들어 정말 체리다 배수가 사측드가 돈레 강에나 당초 그 체리다 구칸원다 타웨리 다시 다영 하라트랑초 보사노르 당초 리 온추 민코라 다 사츠니가 베르게요 이제 보사도 뭐 이글란드 존노 당초 된 이글란드 트리 페닐라 다 카가하라트라 카다시 페닐라 총노르 다 수나모트라 다니 토나야 다 이부근게 카퍼제네 셀리다 치세오노르다 도모다 갬반주 단된 조로 메즈트기다 야쿠리 야시스나 당초 리칼리수 다 리칼리조고 콘그란츠티아스 카브라나 베다네다 안에스게 당초 니마 탄고 안에스게 당초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чичуга вакка чига шапсыга лакай на чука шукканчи тани на кчо чига лама ю позын чига жу он дамога ингина чига риваран дамога ингина чига капрына тандагна чичуга яган титара кчо ингина чига шапсы чизга кога чиги шапсы игога ата на менкунанга шапсы тамже по ранга дабуга мо ди ханчени ингина

0: 아영 아른게 민쿠 사츠들이 나 지금 와비 데이터 레오카 만나데 치게 보코니나 니가 리카 탐제 보라 지금 사상 사우즈 다 마망나 팬비 너무 그나 리카 망아즈 그립지오가 아 예 머리리데 응니야 카상 대랑 셰꾸노 머스쟁이는 던전 마스구노 샤완데 따와 손지나 치슈가 랑라니노 응가나 크노 시가 역보레
1: 단도모 샤스 유카 멍보 멍보요는데 치가 응야즈 그 카브나무 동구즈나 다 카브르 치가는스 투뜨그때 동구나라때 동구나다
0: 치가니 있으면 치지
1: 치가니 있으면 투뜨
0: 어 치가니 있으면 투뜨 내 카브르 동구나라
1: 아제 젠데 더 카브동나 그래 티 안체니 아 자 토니 던스가 잔지아노 자 토니 니가 샵시 오카모 지니 있음 특특거 니에 어 너 파블라인 던스가 리와토나라 조금 오래라시 올랑군즈 바다브다 시그 다디 인나라 다디가 음더 카브론 정나무 시그 니슨 크트 인나라 근데 토나다 체즈가 요크즈나 당이 다시 에고노 그 지기 롱롱라 담든 주구나 담뜨게 슈와 네바 담뜨게 슈와 세나라 죽고다야 아 추에 야라마라 지간 주구나
0: 巴西牛姑娘出去巴西你的七十万亚拉马拉公母子姑娘出去其实应该给大家去跟我们用的故事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chimsang riri nang na yiki makhina yon maa re pachari ni na chiga chimsang nang na hama ga yiga makhina da chonshukwa shayi chu changma ga na yiga shiga niga na chiga nyanchi nando nday na chiga mara parlayin de tangi nane rangi riwa chizga yon na thamche pui na ndeh tani yadam na chukwa mu mengkhur ga nang ga jina chiga shabshi ga korom di choni ji na da chi kono shi kono damu ga na shabshi nto kunde nangi sila gala na tar gu ga di hanchani shabshi manaz ga chonji na rangi chang gu no gu charchi nga kone na chiga
1: tang chu shabshi ga kone da ni anaka ni mu tkmo nja naka ni mu da agalin ju nja mu saadgin ju nja mu da anaka ni mu tka anca tma tkna yang unchu ga chedang ga shashi ju ta unchu thona ta shif zu nang ga zu zir kete chanlila tmta nga su na unchu tna na yang shiddi mana wana de yasi gu na
0: tachi kuni kadai kuno menko na sunu ga chiga mana ga nani ni na agayin ju no adgin ju no naka ni mu tkas kuno ta ka Kakhijina nekuran rukyoka hama wasma gai. Yang kakhij songjina lower tay na chiga napai otanga napatelin juo nanda. Lower tay na chimsang nga adikshon tanga lama chin juo nanda. Manag nani ina naka nemo yoka. Tena ma riri ga semkum machika ma riri la kangla kangstanga jina shabshi yagpo shiga dribyunda ina chishung yankar sori mo. Ari. Di anchani?
1: Di anchani ta ni kakhrizi yang tang dongwa mingkwan da sugu, tang dongwa mingkwan da sugu na kichu chirgo gang lan su gang lao na, jiu kang gang lao na, da lukwa zi su gang lao na da damda changma xing chu shashigo che dadang kichu ngutu na mo si jahke, wohke, yinke da kichu na kassang da kichu ngutu na mo yi gunara
0: Ari
1: 다 휘란지나 능나 민코롱나 차투숑 동장자 다 네크 동장자 다 샤이수 존자 담무테인다나 나초 아나고르모니블 하사고르타 민코노나 아만바요나르 샤시와초 야코레 야시스나 운추고노나 야만바윌리타 초 샤시 체즈기구나 니초이구나 아르흐초이구나 창망 추고 와너 다른 데는 지금 세츠존는데 창마식 시우메가 진통감만 참바 딘츠나 죽었다 참마시 아점메라 니마테군라
0: 멘코르가 땅나 다후단지나 로르트 참바송지난다 딘츠칸 유지난다 데니나 고쿠지난다 영 아조 카르상데라나 치가 로르트나 치르다 진토한 유지난다 제만 유지난다 너무 욕모나
1: 아제
0: 니에 진츠쿠 하멘 참마치쇼 멘코나네 레메나 테르기오너
1: 아제
0: 레레 레레 니 코르타 영 망츠코 나니 인지나 지가 야마라 요노이나 다 정말 희금이 그모 런게 산이 간탄 강아 지가 차댕거 챤댕거 크게 지가 랑코레나 초코 멘코레나 초코 남제이나 초코 너무 요거더나 니가 샵신데 담제 보이나 다른데 니퍼다 청고노고 고니나 너무 잘챈도 요고모 디진테나 다 추초 멘코나니라 추초란다 라나나 타리 데땅이 안디 젠통가 만들까이나 다디 데땅이 코소인지나 지가 레메나 코초나 난게 요고모 Re, angin yang kepole, tena tarta lincah dalam jenjang bi, aja cewi yang kenambaga yang, ni kuni rangi pertanya nak higoga, tiada macam ni.

0: 다른이나 저 망초르가 응에 버터지 냠죽셰 고노 아 열한 정고노 쳇즈조요카
1: 다 다버레 지디 고디던 주 주고 쳇대양 주고 되게나 다 카다버 망초르 카브르 쳇 카브라 알로스 고 다 니라라즈가 니라즈 따뜻마다 나가니 모요느냐
0: 레레레레 람 트랑스간 요고나 아주 예즈가 치가 로르트 치고 네퍼터 코노 고르게인이나 코치 마즈긴 슈다드게 조고 뭐 다시 쳤다 사상사위 참아 카다이나 게티 초 멘코 능니 가크 시즈가 테나 네톤 시즈가 요나 다치초 멘코 능가 샵쇼아르카 치게 야시이나 체초가 이나 타타 탑자치 통게나 고르난데 셰카 모렐라시 아레 티한체니 타론이나다 다 문체 타우 손지나 치가 멘코 능니 인이나랑 강이 오르주는란다 레라시 차나리 양 치가 기조는란다 안담고 돈다 자기 쇼응가 다 가르성대란디 치가 긴조는 담고 돈다라 치가 망보망보 요치마자 양 참나리 레라시 아랑 강이 온다 워송는란다 담모 인다나 디엔 통통하는데 녀때이나 추초 야시나 다치 추고 영은 디네 행야먹는 아티 응요득 체리 용의나 근의 지그스가 아테니나 치기 워송스가 그 시찰송스 안디코니이나 지금 민코는 근이 랑치 따뜻고 모래라지
1: 아제제 단
0: 너무 코니라 샵시 시즈그드 고나 정말가 와가 모래라지
1: 아제제 다벌 앙이우 기운이라 담뜨다 메크다 진용다 진용주가 언젠 정부자 탄즈나 좀 민코가 토나 진용이오 민코 토나 제종 동무상당나 오고 칸이야 시라 자리온 정도 담뜨 멍세우고 시우메가 당이 뜨고 뜨지게시 또 쳇즈르나 좀 민코 더 소단즈가 되게 토네 진용이오 민코 토나 제종 다주 사츠니 타웨 당나 치즈다오그즈나 카프르스
0: 아, 디한천이 다 민쿨 땅아영 지 체리용마 촌노 철사문주노 영어 멍초 크게 땅아 존지나 미우시가 가치노 또모 요탕나 디코르트나 치키트 조이코너 치초고테 지가 고드나 요너
1: 어데 응춘다나 고드가 요데 고드 티게 고즈나 아초 민코바시 니던지 민코바시 데 체리나 주고 체리 송당 주 사츠크나 그수 요너 그수 민코바시 니던지 데 체리 송나단 주고 만나 지고 민 콜라니까 녀던주고 만나 지민코 강에나 만나 지그나다 민코 나요나 된주고 시자오느리야 다요 그라요 장게테오
0: 아레레 클라랑 테르구너
1: 아제 티엔체니 콜란즈나다 칭라듬도 치오나 칭주 아간강체나 총아 간강강나 칭 샹팡도 뜨고가 뜨다다 아는가 주강한 주나 된주고 체나 총나라 지금 체면년자모다 뉴르크자다 리칼리치고 르크자다모다 알옥스코노다모다 나 체면년가다모다 냠바랑그 체년남년나다 주 시가 살아가라즈미 시나야스 지금은 뜨뜨데 카브르당
0: 아니요 강지 채나 총이나 아랑게 대첨사는데 철견진이나 만진이나서고노 대첨으로 떨까치니 섬특특인데나 카버지위 디기땅이 철총나마 총나 사우이 땅이 그때 채나마 총나 아때 답기 강지 탄고 너무 고네라 영아 리와토나 조금 머려라시
1: 아예 예예
0: 네네네네네 민콘디나네 람타 람보송은 때 떠나 영 지금 로르트나 뭐가 최소화 지금 높아오는 뜨목이나 돈다 가친다 손탄다 뜨목 내 가친다 손탄다 니스조베나 조금 때나 지금 답기나 최고지겠구나 니 손에나 지가다지나
1: 민코가 능나 니가 수화시가 년 카요는 너무 내 형제다 뭐 너무 다시가 요고 여당당 추가 샤오가 토네야 나 토나는 추 카브르당나 저 샤와 고시 사야라 카브르당 카브르당당다 사츠 너나 베구메나라다 양 너나 디초라다 뭐 자리 사츠 때 외당 디니다 만발라다 뭐 디다 만발라다 뭐 되게 지중나
0: 저땅이나 민코른다 동구노가 람터가이나 고름 초이나 땡클가 사츠 때니 마 토니나 민코르데마 초코무
1: 이요
0: 알로르타 마그 체슈가 냥카오노가 데모가 난가가 디크바 톤타나 고름가 고테나 초코 콘스데나 치 카퍼제베다 땅이 나니 마그와 그 체슈가 냥카요까지 뜨지다나 그게 알로르타 난디고나요 그게 델리다 땅이 다니니나 데오카 만칸도 군데나 제스티게다 땅스케니나 치가 만바르카이나 치가 네팔랭게 온주 너무기 샵스라 치쇼 접고고무
1: 사 마사그 아니코와도 모마용나다 니마 리리아 산투숑노 덤다 니마 리리아 스티레니리다 닌정 니메트크
0: 댕그 댕그 댕그 댕그 대나

0: 다는 베이징의 디스루 제그니인.
1: 포르문 월클 알롱팅게 디토사르인길.
2: 냐쿠나바 제초 데무이나 데랑노브 제르치지 니르토니에트글리 다드그피치 제트그당아 아자르치제 다르나위 체그니 워르치제 다르나위 체크치긴라 가자 므그므리네 쇼니 탕디 디톡 산지르 렌츠라냐 브르갑스시 아다드그피치 제트그니엔제 렌츠르 디드브 돈탕 탕업 제그니비 당아 중공 중앙그 제치브 주제 르자급지 주시 중앙 거막도니온 탄킹그 주시 시진핑제 종위 가친데 소소당아 찬즈르 조모브지 가적직 잔데 페지용 우르컨들로 동기시 바빌레 단업 제초주지 시진핑제 니르통브지그니 리르답지그니와니 니르통니지그 리르답지위와르지 남실 가친제 가나디이네 조미그능 소소당아 찬즈르 조모브지 납제초랑데 당르브지 나자급지 아르마르컨랑진당아 탑지랑진제 덕주리이네 소시 르자급도진당아 토시 르자급 도친당아 산츠 르자급 도친에 조미 르자급 도친쯤 브라 나니지 지금튼 라우진당아 판츠 너가 죽은다고 제라우진에 말근다 키지 쩍더당니 소소 응올라 페이지당제당아 산츠 르랑트 브랑츠가 조미 네틀제 비 르진짱데 소소당아 산츠 르 조미브지 가적치기도 지르치동 우럭 지금듬치니 산르그당아 토시 르자급 야르치동 위 탑지

0: 야 다들 진담지 응향이 나 청무시 적서 최초 정말 대모이나 저시 담비 혼도로 문득은 이렇게 처음이 다양 초청만 아초 탐망아 강노게 희르게 세라 청청때 서훈 오스클 롱튼지 나 청시베르가슬 타통린스능니 산던 좀송 나나 저버 청청서 땅 가다시아지가위 렌슨득은 돈슨바 아치 노르서인
1: 할리라 주부지
0: 디나 주부 총총 정말게 저실 소행근근이 여러 총나게 소식의 공성게 디침당 냠데 아주 디침데 모즈근능니 영 린친데근능니 한든 좀이다 당이 소식의 공성아 로주게 거급성논데 나랑가초 첨보치게 열라 라드친담게 주부 총총 저영 뎁진이비 헌된시에 야 주부 총청처 되나 대롱너자 다빈님오리 린슨드그 차지여비 년큰 주부 총청 멍아스가 선영은지나 다 나총스베르가 스크 린슨드 디남스가 다통예께오니나 정말 그 사우이리 히지레라 나총스베르가 스크 잔쿠르르리그자 다와땅 잘흑바자 바송지그 시초그 차츠라는 아땅 까마치니 차츠트크와라 다통세께오니리 디나 디릉거자 다윈잉거 나총스베르가 슬 타통린슨드그능라 아직은 카르신더 주보 총총설에 조끼 드긴지르거 참바등 티바가르치거 참바 르그비 가르쿵거 참바지 참바 정없음 고득시율 디릉거 조끼 드긴지르거 참바 총은드그능라 손훈 워스클라 롱튼거 런츠그능니 양체더 주보 총총 남근 헬마 고득시요노인지나 소브리지마 총총 소조 체릉 사무글릉노가 레잉 심지 메뚝세니 레잉 헤모즈그라 데문 다른 펀스고 조마글릉노가 레잉 흐세르고 응을고 세르고노가 레잉 헤몬데니가 고득시요레 대간신이 데릉 린슨 타퉁거글름질리다 땅니 영초키 드긴저가 잠바 청문데그능니 아릉가 릉가끈 젠퉁 옴지즈리 자득시요컨 그 조보 총총이었나잉 갑통이 린슨 타통거스글나 페퍼가스시 린슨 타통근거 갑릉증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거 섬든 안가등 특거든지 득스미니르거 섬든 티노 조보 총총 정말게 일라사우르즈모요라 야, 드니 참바 그니와 인지나 영 티바가시크 참바 청문들을 티바가시크 참바 청문들 인지나 조보 총총 속에 흩담 하시그 타근 준통 몸사가 뜨고 총총 들래라 디나 디릉 린슨 타통 거글음니 어른거 흩담 하시그 타근 준통 몸지서 큰거 조보 총총 요나 디 다스타니 중다당이 따득스가 역화스에 좋아지 그래와인 레드간치니 데릉 티바가치크 삼바 정문데그능아 아치그 주보 정충초레 어근 쇼바 제릉르기 산노그 초릉머르 회신 큰니 화신노그 아영슬제 쇼바 세르고노그 포시그 타디 데브충데그능니 주보 정충청머르 티바가그 타등마세니 담지즈브셰시요

0: 채숙 년다 있느리.
1: 얼로움을 차지 아니서둠. 얼로우승 차지 조브르솜.
2: 야, 따로지 주소너래. 르마, 아리마 윤주리.
0: 체름, 따모시. 너나 니주 람트 메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주 람트 우덴적 저사 있느리.
1: 점질라 드글음 서송실. 우덴적 키샤 심서송.

0: 야 나청주부처 디나 신행아 처 못터 때른 거 나청시비가 칠 타통 렌슨더가 참바 흠바 아르비 가르콩가 나시주엘
1: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2: 로류가 로브식을 인여리 가르콩
1: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총 로르간 세아리 비 가르콩
3: 조보 총총초 다다 치초 나총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 형님이 나 총 시적 소등. 주보 총총치 샴든지 파마남바. 대른 그 나 총 시비에 가서 랜슨데 그 참바 악슨바. 르비 가르쿵 그 능데. 최초등. 냠출 이주 그 청청 소시 타제 희샤인지나. 시프르 예튼등 스톤킹세기위 가친정신거 꼴거 희샤즈가 통즈기엔 야데나 데른 르비카르쿵거 참바청원데그능아 토머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클세니 참청 로시 타케 스탐지즈가 따지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데 고모 치 토머 참득 총들식 그 신유 컨가게 근치 최치 시퍼 뜨무조비 나치 요반자 스커트글리 아까르 치글라인 뜨무타비 다나 함브르타나가 시스 일라로비 람브르니 시비 아정가 아말라 아마 에게르긴지 데릉 침득 촌득 토니 쳇이르가 다제립디스 아민할라 아릉흥 메브르 차흘 지글릉 마등 냠드 므치 롱나 카지시 어젬츠나 진짜 용제 토마 섬질리 미시비 현정는 치 머즈라 에게르긴 공투 첨부 릉득 비소 온징 고미 어른가시프라 어겨근지 초라 흑줄시승 아메시트 홈르 초라 스급특리 까르마 시글리 도마츠물 다르타 까르스므라 도츠승 아마젠득징 초지 아마응아르 예흥지근득 어짐츠는 진짜 흉리 아메시트 지급 야튼 요비리 지실 아고모테르 아미 랑가 시팔라 사마 티르 마기브레 시피 아르가르가 토팅응니 랑기 쩨고니 지 카르율 가니 시파레 람신 시바디 롭총라시 영 침드 총다 쯩송 게르긴치 퉁디 정저 징지리 진지 토마 응합지리 초치시바 응 집지시에지바리 니삼나 체집시비 로르글라 슈준시오나 탕가 다 판킹리 흐뜩실시 남지께 지실 일라로비 람브르니 코미 므그체 흥물달홍 인양 코무 일라 톤바나 시비 카르트니 조브르다니 시트 데릉아 게르긴치 첨득 총디르당니 키초라 아레와 첨부정요슬 게르긴치 따동세지르 초라 글람바시 흐르타니 마레슬 초치 남진드 톱슝구 촌니 십츠즈가 중츠즈가 톤탑지나다 통지므르 초초 드그르글리 아젤 탕노 코트레슬 춘득죽게 지금지 진짜 흉게 응 니르지 바리 지실 스카찬데세크 시피에리 특체비 문등리 걸로버비 오지지 바통 하자치 증오라 레빈 침식 톤바통 타나 시바게 존트리 걸로버비 나르선요 바잉 르토슨 샤닌 시발 호프트신 조칠디 닌진리 하징 하와리 람신나 시바 만정라식 영 침득가 총다 총성 침득 총디 이스당 고모 시빈 득득라 총디 아게르긴지 미 시빈 망님 부부르 아르그니달 아 점선은 참다가 손다 소통을 해주지 고미입시 봐
토마 샘피티니 멍버비리 이나 영 할리바식라 군인 직월 다탕 미 아릉거 시피 멍님 버바 마코 멍니 마비비 젠치 코모 먹음바식리 촌데 쩨지 아게르킨체 감다 손입 지버 다티 쳇지시비 정지라 빅니 용나 톤정 제타식라 아지가 쳇버 스칼린드 지스 코미스힘라 하나 숑마뇽비 아르가토식 지슈르 톱디 어고친리 어고르톤바나 시피 아므르그니 다여바르 라므르니 코미 시빌르팔란지니 신라 얼슈카비 어데르치체 쫀능시칠 코미 시피르 젠덕 게르긴치 촐라 일치 스탄부정데 키 최진 바파시나 치성리 돈정라 루트 코드그레 지셀 시셀

0: 야 형님이 나청시 저서 디서적인기 영 데른거 나청시 베가츠 타동린츠 동츠다 닌저란타 린츠데가 좀저가 바등 돈츠바 노르초등 좀증간 크바 차자다키 스타클바 담진초등 시치프타클바 존머른친등 응적 테릉니인 등지밀린츠는 나초 영시른제용 따디모시
1: 저제

0: Yachunamba, Tarta, Tirangli, Tindi, Tamba, Tung, Sosom, Kija, Shalanga, Tamba, Dina, Shikta, Gonin, Samjurshuan, Obsent, Tiranga, Tamba, Dina, Tomjung, Tomazgan, Zomurgunu, Charchin, Sikunu, Kapsu, under Tung, the Tinga, Ta, Mixilachu, Tomjung, Rambandi, Tununuga, Jachi, Hokunamba, Tunushina, Tara Lira Lang Tun, the young Tarkunu. Simraf Samban Dayang Mangunu, Amexil Katis Ginugrsinga, Scap Tondechu, Sojung Shet, Soa Rot, Gangji Tanayang, Dela Tirtinga, Scarnura Jergri, Yuchiri, Dela Tirtinga Kurga, Tafhinia, Chola Mangpori, Yosachiritaga, Amexil Tam, Tomjong Tomar Gamsona, Tagirganabag, Jungtub, Jisunga Tandana, Young Ganaka. Нямнюң тунхтан би өчү пансла нямнюң жерігі сата дерінгі лейцінді музыг нантонда музыг өбдүг сену да музыгин. Тани дерінгі дан сиркін жүн хірген шамба церанлғам сону шайчына. Гэнлэг чэлі мэргэргүгааг чэлі ндэг бамжан баар пайлэйна амду рэбгүнг зэрмүй жүнгши. Тани Zarim Girging of Sagalin de Sigi, Lekanda Lidali, Malor, Nandamuz, Sony, Detafs, the Gachelunirtung, near Chiglon, Dim, Sorin Sang, Singer, Juntang Marna, Zigigam, Detslok, the Gachelunirtung, near Nigalon, the Sorin Sang, Singer, Chilin, Juntang Marna, Yamjil, and Soli, Fosu de Kaka, Chimki, and the Adamok. Tarta and Janata, which Murchung Shurundi, Rizong Samjika Likan de Yung, Rabgoni, Sikoni, and Jikoni, Data was Yatani, Sutata, Nisatiring, Skundun, Gan, Shambala, Kalam Jilandga, Kabdai Chuyet, Taga, Tachu, Dangunma, Ratani Dandagar, Dartula, Tatalun Torjiga, Shunugo, Hotu Namba, Katati, Mantatanga Chugulates, and the Native Tangle Chirigulates, and the Ringas, the Dumner, the Gamusel, Tan Torjiga, Nigo Nugur, Kam Dagan Yamjok Dornanga Chatter, Tani, Tartanga Churam Jida, Tomrong Thomas Gamson Shetinam, Tomrong Long of Sumrela, Long of Sumga Kurga, Tobjungra, Long of Sumga Kurga, Thomas Gamson Shetina, so Tobjungon Tuan, the Ketipuri, Tobjungon Tuan, the Chiki, Yamne Yegug. Tila kachu thob jungra lob jungi chiyel tege terengle tsindege kapsugun jinang tomrong thomazga zum gonu ge charchin rela tani tata lesin de san jin ang jin bi nyen kun nam bi chona da lo gum tomrong tarsin ge thomara mangaz ge yujir rangrang tarsin nu ge Rjini Sharan Kori, Sartosi Nayan, Rangaji Simulon Jernatori Yoka, the Churunga Samsla Yena, Dantom Dron Tomasgina, Chesgina, and Jigger, Ranganga Manjin Sara, Manchun Sati, Sartosi Nata, O Shatapja, Heratar Google, Hotodam Bazun, Gai Google, and Day Google, Gansga Hilijer Gonina, Hilon Gonina, Zigri, Hitapka, Tortapka, the Ganji, Karnun Ranzinga, Kabdazo, Yiji Sena Yona, Chinamba, Mixilka Gapsi in the Chu, the Natomer Girgener Kalam de la Kabdai Juil. Wei,
1: Wei,
0: oh, Gana Chu Demo.
1: Demo, Gala Demo.
0: Demo. Ya Gana. Жирна гергинг лергэлэрканда жигшаваар дэсэн чини дундаг мангны чевча жирга сигуни дүмг мэсэг лерказгэн умцэг карцэн терэн таганам цун шэчэн лоптраг лириара киосикок сиги комгэ мену гэргэнсгэри инан чу лорин жиргэ лэсэнгэда рнгабжига занкэр гэни риваз гшэлэн чори ханд тангалын терэнг та нингун гэ варлгэн дэ комгэ мену гэ варкэм дэ тицу зүб цай зэри горкэм дэ сэну втрану гэтэн чигэла
1: э тэгэ тэгэ чэмикэ яя
0: Yagan Latani, Tatirangle, Sundag, Kafsuk Josin, Jina, Tim Tomrong Toma, the Muslim Cataloni, the Muslim Tatitana, Niga Josengi, Mavnuga Yarmundi, Ganak, Tiku, Topta, Tam Solo Wargram, Sunkil, Gonghor, Zum, Mergum Torum, Tomrong, the Jetin Yankunamba, Moftrukusherta, Kapdazina.
1: Tomorrow, so digger, Lorinji Cook, Talin, Sunso de Pina, and they can go train and go to Jindinga. Та шави тесэн гэ чуни дижин тэг чуг намкэн тэг чуг онди сакэк та жэрм гэ лоптар на чуг та лоптар кэн инара дигэ кэ лосу шаванда тэгэнди зэчэн дэли дигэ шаванда музы магада тэг кэта мэн тэгэнди инэ нама тэжи чэшини дито та шурчга нга тау чуг нонгина гэ чуг инба кэ пайрин дина ри конгур итнэ та та инина гэ чуг цолок кэл гон хозон торм бомдан дана та гэргин гэ ликази лиуни 동무진 디나 기르긴글이 가즈디니 다 파출로 제분 고르메 로마 동무진 고르메 에터 달로 응하고 그런 건데 다 주 보수진아 제보 제보 샘시그라 양지 토니 양지 샤오 냠냠자가 저리 양지 갈다 당 동물이 뒤는 총으로 된다 땅 거 주고 소단다 다 오는 거지나 냐 이거 초록 그 공호종 토론 범당 되는데 인지나 그 주고 다 장수 상신 거 얼굴 좀 있다리니 지금 그것도 뭐 다 자들 것도 뭐 동당도 다 되는 거지 나 동안 인지나 주고 다 공호종 그 가신 사차 나오니 된지 그 저통 저로 니 돈이 흩한 바가 다 이제 봐도 무슨 같은데 소프트한테 무슨 리뷰 공고쌈 대대로 저도 이 돈이 흩은 이게 다 이제 봐나 용선 좀 있다리다 다 가는 이 돈이 있어다 이거 누나 로마트 들리 대대로 땅 수 땅가 타고 좀 지나다 니 돈이 흩은 이로 다 가는 이 돈이 있어 소프트한테 있는 요 그 로직 리카텔리니 또 뭐 코르트스 인터넷 때 니 돈이 다탈라트 그 왔다다 파셔로 위전이가 다 무슨 거고 뭐
0: 이제
1: 단디 로타가 지금 자충다 또 뭐 지나라 그게 사무 그게 니나 게라제 또 무슨 거니까 그분들 등글아크는 인기나라 미투지마 처음부터 통 특별한 이스타든 소트니우니 게딩글아크는 인기나 다스 다마즈소 그게 저거 다 노타는 요인스 그 촌도 베기긴 도치 고지던 거고 그티나나 다도 저거 차리르 그거 인기나 소트이코노 도무 게딩글아크는 게딩 투체에스 도무고 그티 돈 인기나 다치 노타가 좋아라는 도무 달로마가 좋아라는 도무 도다메는 거니 라크는 인기나요 이거 좀 사치고 좀 소니 도무 그티나니 다 우초그 기르긴글 하미글 아크셀롱나 다 우초그 음번은 바가 담니 오는 건데 뭔 기르긴 당아 기르긴 숨도 못 보는 티안 치크 심지 로마가 담니 오는 기르긴 기르긴 숨스 소비스도 못 보는 티도 응이즈 로마가 담니 오는 기르긴 기르긴 이거 장아도 못 보고 티도다 제중 기르긴 스티오크 다 촌돈비 다 쳤던 거 보단 지노나 다 로마가 라카니 다 파시 똥 칼고 그 다 급제라 급치거든 디아머도 그 지노나 다 도치크 로마 제제라니 차팅난다 다 토니 로마 제라 투치링 레마 포스무 소마 제라 티크다 도무고 그 데이터 다 촌돈비 로단 지노나 요니스크 로마 똥 칼고

0: Una kariyum, toma kage chino nara ta gizin kyo nara ten shenzi me koti lanza toko ti nashi gong ta nirik shonsu si ta kanda oka gaya ikhchali da nara. Ten tanda ta ti chota nita chasa shi tabkuzi na ta uchi yena mana toma tita yenda mana ta nita karmazi lengu, nita karmazi lengu, nita karmazi marang tatsu tanti oka sopta di kyo kancho kaz muga zamba tita tani gaya mani ngamu.
1: Nyuriya.
0: Ola ola, tiga nita nita chiki chasa kuzi uka jakawi tuan da huzi na ta maa maa zi mekara dan tita tanda tabo tamo khuyenchun chen shiri nyiri oku ya.
1: Nyuriya. Жэн омар эта кона гэнэг шэкуну чу томжэнг рэмбан дэн цуны шэчина яг мэгсэл та ломаз гам цуны чэна фчэрна алху бжунгта шава ка чин би тана канла канцм гэ нои хэрэрэ ю чэрэрэ томжэнг дэ мэгсэл та чи торжин дэ кахта нау нуг чинг гэ яг канла канцм гэ нои хэчи чэсэн ди варкап дэ музга киук та нэ яг та шай чу кэргэ лилэн цу сэм кэм канз гам цуны шэчина рэ лорэна цукла канэрэ чиг чиг тарма жугону чи таркону гэр капта музгону гэр чинг гэ сэм кэм гэн жэрдо та нэ кэргэ лэгэн жэрдо ganda kanspung injer to yang chini tomus rite tengi ka ga tondra yang namba na chu yoni tomus rite tana ganda ka tan thomjang ga jamban de thop tu namba ga kar ga mhs ka te amda tang tambi yang chi ga mhs ka angan chiz na chu yang na kar chu ji ta chu ye ta to zo yang chi mo ri
0: ji to mu ma ri ta thondang ga thoma ji chi mi ga ta ta usu thop chong ni zong te ta ji ga thoma du ga ka ga nang shi che u no ra thoma ga singkhum de diga diumi nuran demu kunang sikla kan hajing ge jimang lu go
1: jeje
0: do kong chen gi na jano san de mu jimang song ner ti ba jin ta ta ge song da sar tun do mer tuni ma sik ta lo ri ri jin ta jimang jimang ra ko tong ma so lo ra song gi na ra ti ge no shi ti o ko kin ti no shun der ti ta ma ta ge chu go ko so ar ko zu to mu ni te ge shan an di nya ye dong zu ko mu ye dong zu ko mu ta ka zeng ni ge ko so ar ko to mu chong da za so ti la kan ti ka de ko ta cha tang ye dong ne de ta so ngi na chu cha tang ge ta 주종류라도 몸이 되게 생각나대 그게 이제나 그게 생금 아주 밑에가 생금으로 가고 밑에가 생각나 아주 이거 심지금이 뭐 전부인데 전부인데 이제 동거는데 전부인데 다 가동시 치와고 전리 중화 또 뭐 그러라 시고 뭐 그게 제고 딱 그런 달 때는 또 뭐 그게 이제나 사위지 진짜 뜨고 주고 가면 나라 맞죠 단 해티든 나고 주고 소총이 좀 좀 뒤에 맞은 다 만당 되니 통당 다 놓다 치무 근데 탐질한 게 있었던 거 주고 로마 세지메 그 순속고 뭐 쇼고 그 용수도 거기 그게 일동의 차는 동도 제망한 요구는 근데 제망한 요구는 다 사실은 다 타카타 존이 오고 솔다 그 그게 있는 길경이라 호수 그 그게 아 갑토티 그 퉁빈 뒤에 인구는 인구는 많은데 저 용가 그 치시나 그게 제망 그 그게 총용 그 그게 있나 그게 순속고 그게 있나 배지 가시고 배지 가속도 돈이 단지나 신호가 논슈기라 아니 신나 겸청거 논슈당 좀 신나 못다고 논슈 너무 그지나 논슈 아디가 알아도 나 맞다 그런 거다 포만다도 되는 바 진짜 종린이 동대다 그게 있나다 대탈령 군을 혼도지나 아 네가 저거 종린 동대 제 저거 입지 금이노 심지 금이노 나든데 코나 정부 혼도지나 겸송다지 다다 그거다 저런 거 다 근데 사나 저거 고마는 네가 아마한테 잔준 잔준만이 그렇게 있나 자투근이 그 네가 돈도 망한 정부니 너 좀 어디다 또 그러모 자투는 저 정도는 정말다 그 고마티 생각다 그 충진이 정도다 그게 대통령 생각 마땅하다 뭐 마땅하다 다 너무 망한 그 생각 지금이라 다 디진트 그게나 갑다도 많이 다 도모일이 다 아름바진 돌다 거리는 같은 거 하고는 저리 오게 되나다 다른 바진 도모한테 그때 너 후지 시에 지친 요구는 어느다 그 저 돈던 거 그게나 죽고는 뭐다 전부 뭐다 간다 거기는 근데 거기 진다나 다 도모한테 그때 니 뜨더니 토마즈 달름찬스 그 동구나 마우바치즈 니와찬스 그 동구나 저기 그 결진진 간츠 그 동네 시설이나 토마트 그 리잉의 일 승그 그게나 샤주바 디나가 그시 덕중의 그것이 링의 예승 그 그게 샤주바 때 덕중의 그걸 때 그때 다스토글이 그시 뜻이 서울은 증구나 다른 바진다 다 지금 지능구나 다 그 다 돈당는 용도 감이 토마트마 다른 바진다 로그니 된진 된지리 카데리 뜸이들이 다 도마 초 건강 야 다 초 바이 건강이야 다 아빠 체크요 아마도 체크요야 다 녀석은 다 주무비 오지들이 또 그 세이티 그 지능이 저도 다 동을
1: 저기야
0: 사오가는 거 동을 되도록 때 지능이 달리니 뒤토다 대등 찬 그거니 다 좀더가 가다고 있잖아 혼자 전화 갔다 오선 전 밑에 좀더 그렇게 나 야 당가 초 건강이 되나 아니 총은 보고도 그냥 야 나가 그 이제 되게 못 했잖아 다른 게 뒤쪽 그 지금 되고 휘사다 그래도 이 자리 달리니 야 다 수고 파인다 알아 어디 대원도 체크공공이 있는 거야 니 로직이 있는 거지나 어때 좀더 그러시 하지 마 좀 만나다 때 어디 하라 갑다 해리니 아 다 수고 대원도 그 초원도 못 그러면 돼 인터넷 초원도 체크공도 못 그래야 그 수고 다른데 오시고 지난 뒤 아 저거 총원부가 완더드니 지나다 은주 소식이 전부 너 담치 보고 제 공들기 하라 지나 전자가 은주란 된 제와 은주 전부 근데 해 지리란 너무 그 라크는 제와 전부 너무 그렇게 참다가도 가다리 되나 아 그게 초 공수 대화를 잘 지고 그 스캔다 너무 그게 이제 난 길길나 종이 어 그 남짓 길길나 종이 예치도 또 제스터는 누구 너무
1: 네
0: 어 뜻송나 뜻송은 누구 왔더니 다른 바진다다 길긴다 참다는 얘긴 대화 지상 어 송토나 Gergin to Chimtoni, George is on a somewhat of Tony, so much to go to him, or Tanka Paragirginia, and science move. The Moscow Sorokun. Toyota Tarbazin to Shady, Maracata Zuguna, and Rum Zaguna, Saziguna, Shady, Kalku, Gergin get a Mansit Maria.
1: Nigeria.
0: The children, the total Roma Gilgitoni Sala, Roma Gilgitoni Cabdegudina, Arochu, Okanjan, and the movie Toton Scaras Italy. Tangina Kuget Tonosi, Taka Tunzi Jumaila. Tati tam namba na tsu tenji zi, yata nira lala zi gati chisukuna shivi tabda da gotun zomji gojir shi lala zi gina jivi tabla zi, anga tabla zi, togo tab. Aka shi ji gantar tali namba zhiga goni hii okan gina loma da goti kagi gina tabhi manjaha zi tenjo. Tama ina tanda kona ma, tati tabda gushu tata nina tarmu ta lufsu na konza loma jiao na talum jia gogi. Loma tongo na talum tongo gizi tkisha gato mung tira diga oka nyamnyong ta shugdumyong ta nika chashinu ina mo.
1: Rit.
0: Oh, tita kuta loma tata tamshigo, kamtung miwa tang tambi goni. Ah, ta kage chas kuna rachigo, oka njina dasha nam kangla kangtsum tang tila tishtun ki tata ta kage njina kawi lam tata kuta, tunju tata kuta hachang kachiri. Tita kuta kage njina suno njina, chigo loma jirun yu, ni chimdaga jirun yu, sim sopta jirun yu. Ah, vishan njina sopta kage njina yu kage njina shawa tata tamshigo yang, loma ga jila shing jorgun tukju. Tan jorjo suno yin gatingi tab nabana tsugu. Tenidali, Taran Bajin Tata Mukseka Tengina, Tachungili, Tingan Chuta Tanen Kizogi, Tedita, Soma Taran Bajin Tata, Tonan Jenga Foma Tongu, Tata
1: Shishi.
0: Tatonan Jenga Kuge, Tamuga Kuge, Sankum Tan Naminara, Chi, Motor Zongi, Danuna, Batamuzi Zontana, Tan Fo Josh, arranging the Shun Yungu Marda.
1: Yuji.
0: Tata Gota Chirzanata, Yotsi, Yotsik, Zavata, Okinjana, Fomaga. Tashizu Chano Bazili, Tarbazin, the Toma de Chimuzina, Tishika Chimuzi, Yana Kondina Terangina, the Toma de Kinjana, Takizin Zandari Tongina Shara, Tatamura Manga, Chandari Tongina, Takizin Tokoti, Polanita, the Toma de Chajimin, Takini were a Tomatri Tumushontali, Takatan Zendra, Kapa Tangentali, Chicken Machine, the Marutas of the Moon, Takil the Rich, Gingina Girgin Sani Munjokus, Tomoko Kinjana, and Gavachin Katamutan Dojina, Onatan Zendra Tumura. Yata, the modern doctor should not take a control of looming, three control of money, she took on the culture of Italy, down with Japan, and then Tam the doctor then, the Maya, Tam the duck in Zanari of Italy, Tapting tennis on shady, Kadazi, the Nizan Bajan shady, some of the beginning, Jambon Zari, Tomotis, or the Tachima Chisung Zidali, some of the series, Tatamoto Zidani, the Tamabana's good tennis was not imagined to Tatachi of Jum.
1: Yes, it.
0: Oh, yeah, I played on a tassel, and by the time of Jungo, no shinat wonder that you teach one and judges. Tavishin, format the long foot engineer, and by the ta, the tongue only talawan badges.
1: Yes.
0: Ta could come to me as a natural, could seem to God is a natural, couldn't get to Savi in Canada, a gindanjang, Motang Yamta, and the Hongiria.
1: Yes.
0: All the old tati, to know the same from internet, to move up the monger, tata, to move it over.
1: Yes. Rigan dan gomarita am tomdong thomas gam sunu shechinarin ge mgsilk lang totarlan bab gonu gurkab ge kirg simir gardig le derdig ganti tani gelub nyamdig ge gonin da tangda tabi mgsik ge kirg jirchung lagzi set gamon social yong tatini tan tomdong garam ban dim sunu shechina ta chum tomdong serji me kichirna lobta songani wili ta hamayana gergine na lobjong akhri gunar nargi chapra jang ta lobtan jyotang ri ri hamarang ge nerang zavje tamchi ku lobjong akhri si yarjig yoqalız gulunga ang tong olung ge sikunu khayang ta wzer sen no shakyon der tani ta lobtur gam sunu shechina rang rang 그거 여름 뒤촌이 고아론 수직에 다톱중 이게 요늘 흐리라 바바라 이게 요늘 대단한 톰증 그 톱쪽으로 감 손이시나 다주 리랑 초글라 그네라 다 치셨고 그 다르마가 자한 조고 누구 아르급대 있는 것인 그 안당아적 희리 산도통 희리 그 무스캅스 대단한 다톱중 흐장흐증 그 한치니 톰증 그런 반대인 손이시 지나는 그지 톱중 예르등란라즈 고너 다지 장티
0: ᱛᱟᱜ ᱡᱟᱨᱡᱤᱜᱟᱢᱜᱟ ᱢᱟᱱᱫᱟᱜ ᱢᱟᱜᱤᱞ ᱠᱷᱚᱱᱟᱛᱤᱱᱤ ᱫᱟᱞᱤ ᱛᱷᱚᱵᱡᱩᱝ ᱤᱱᱟ ᱤᱜᱟᱢ ᱢᱟᱭᱤᱜ ᱭᱟᱱᱟ ᱪᱤᱠ ᱛᱷᱚᱵᱡᱩᱝ ᱥᱮᱨᱛᱟᱝ ᱜᱟᱞᱟᱠᱷᱟᱱᱤ ᱠᱷᱟᱵᱫᱟᱥᱤᱱᱟ ᱛᱟᱪᱤᱠ ᱛᱷᱚᱵᱡᱩᱝ ᱨᱮᱠᱟ ᱪᱤ 마침도 그 잡출기 디타다 로마랑 긴기나라 다 쳇스코너 로마즈긴이나 그게 타니크 돈인이나 다 뚝등하다 바로 세와 존디치와 아 너무 이거 뭐 신능이다 또 뚝등단 바즈는 또 돈인이나 다 뚝등단 바스코는 데려니 정신아 길긴나다 예치우고 길긴나 예치셰도 인형 뚝등단 바이나 뚝등단 바리 어야다 뚝등단 바그 때무 가우나 다 르바진 때 그게 인이나 로마다 도고든이나 그게 자신시 통 정군 이제 그다 저를 어느 세와인 거나 르카 사우인 거나 르카 사우면 등나 다도 저 그 응어라 주식 등나 얘는 이 로마다 도고든 당하기나 어느 정도지나 늘 다 그 교람 숨 나서 거다 아니 바진 뒤 군도 망한 정지 전 정도나 다 로마디 도고든 당하기라 윤된 조르고나라 된 조사무주 만주고 티는 타고 어느 세와진 거 텐시 그다 저 군지 치와진 거 전지 지원도 동달아 지 따고 조진된 거 다 진된 거 샤고는 다 좀 봐 추의 진신도 된지 엉지 다 좀 봐도 것도 저거 지나고 거기서 달리 아 그때 진짜 그 돌파 미는 거 아 뒤 담소 미는 거 그때 말도 다 아 칠레주는 남지 다파 로라인 지 이거 그다 로르죠 로르죠 같이 되는 게 살아 있던 스카는 나 너무 너무 뭔가 아서 그 나서다 시도 뭔가 뭐
1: 그래야
0: 아 만지는 게 이제 저 들은 카달리 니니다 어그니나 마오반도 무빙군을 가무진들은 되게 살아마이나 가무즈그르진 티글람 다스토이가 탄탄니 안가 초코지 카다이 이탄나라 포마 마즈그 싱그나도 테비 이달리 댕그르 이달리 다 니마치가 니그런 카타 스테모다 지오니 토모시 토모 카이가 쉬고 고차스티니 라랑 라랑동 군 어카타트가 라랑 토꾼 니와난도 군다 스케스니 그 어근 지오 탄탄 다 삼치 토모 아니 테나 토도 고티 와르타나 야 니마치가 니그니 타 석스문 세 지미라 양위 치르틴다 텔라 지오 마용위 좀봐 아 다니나 그 다다 동물이 좋다 같이 오늘 아 파트는 저기 대령도 저기 있다 대 뒤쯤 마고 오늘 다 또 뭐 뒤쯤 마고 달리니 포마도 계속 좋다 같이 그 니터나 따로 크라미가 다 따로 인지나 되게 소프트크 샤운도 코나 좀 말이야 샤 잠바트라 지금 뭔가 뭐 이제 아 명성도나 따 그 양 타나야 되게 잘하는 거 걸고 다는 잘 걸송이 다 로마 거기 좀 호텔 와 또 아니다 혼주는 뒤 호송도나 다 좀 뒤로 시선이 순간과
1: で、本住の本住のたことに人間が沈んだ存在とも存在、沈んだ所で課題に。主が人間が弱いような見えな、どんどんような見えな、激しい弱いけど。弱いけどのカバーと単語で言うのはもうとかとだ、主が社員と人間たちに、どこでだ、所作さずようなって、とことで、超らしゃなと主社員らしゃだんだ、じゃけ沈んだがまわらしゃだんだ、全員で課題にも。レディ。たまいらだ、ちょっと改善がとだ、ロタのじゃたがだ。あじそぎごなた、そばだ。 대다
0: 고정관이 서티시 점다가 이런지 보고 뭐 저런 게 이게 뭐 힘이 나라.
1: 그지.
0: 많다래. 아, 대 혼종이나 뭐 저와라도 뭐 없고 뭐 나 이게 점다가 뭐 이게 뭐 힘을 잡고 Shai tani oka jina, shai tani angira kaparchi itamuti itatangta, tu niga chapchi hachi itatangta, tatang kumu kaparchi yulubam yuga. Tara jinanga, igi makhinara, khushad zukho chini, laga khushad zongtani, kapar khushad gawara tsaridalini, kapar rikumajiga kawad kishkisi iti, da shai tukhoa chiki, dishasan tukishiki, zini, tamu tamji oka zi.
1: Riri, ya.
0: Ola, ola, ta tamu oka, kunga tarchangta, ta oka jina, chuskunara, ta oka, ta oka, nambana chukku ujiri, ta nambana chukku iti itangata,
1: Rimbanita

0: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가 청구는 자신이 떠나다 때 망조 망지르다 나가나 코치 레오치르다 땅 아른긍 이때게 지대이 소나 쓰거나다 지 돈등 소마 그 돈등나 돈등이 제대로 돈나 다는 나 그 파이튼 카트들이 보다 나온 돈등나 지 나른 그 초로 희고 나른 그 초안도 건데 니는 최로 보고 진등이 맞던 단다 군 최로 보고 다 군조 좀 높다 두 손도나 이거 먼저 간단다 그리고 청강이 좀 간단다 정말 또 다른 좀 간단다 더 근지나 다 높도 좀 봐도 냠 그 송어 찌기 송들이 청강나 너무 지나 송어 기믹 샤 망한 리통 간단다 또 뭐 좀 들어만 거 뭐 아 능기서 속을 로마 다 오면 좀 전원지나 두두 다 소마 너 청구는 지원더니 땅 무슨 거 거팀 좀 지단다 너무 좀 들어만 거 때문에 다부터 도움은 어 땅 나른 근지나 다 돈는 거 도마 좀 땅 알아 너 처당나리 다른 거 초 아른 거로 휘고 오늘

0: 니근 저도 공에 되네 나치 참아 가다지나
1: 아젠 군전바 니르도다 하정 시 지가 응저 휘든 죽드나다 응원체나 아고 워종사 제가 워즈나 죽고 건질라듬 다상 자기 죽어라 시금 마차가 하나듬도 부동나 민코가는 주알라듬들라 시가 정안 부도무 주가 다 다우렌즈나 건질라듬도 시고 건노라 샤가 다 투하게 시보다 제디라 제정던 주가
0: Nikzote, Jambag, Malay, and Chigosar and Ambassador to Quarelacy. Ta Carson Terran Tamogulakan in Jurassic Shago.
1: A Sigashag, Sigash. Tarunda, Jurdozo, Yono, Cheresnada, Amontanada, Nula dem the Chiches in Marsi, Chenu, Glagada, Sajila dem the Lashikagda, Yuna, Chegunu, Sha, Samba, Meredum to the Marsi Chenu, Tatawina, to Minkotuna Tomala dem the Lanakanimuyonra, Chugalada, Minkotuan, Samalas in Samala dem the Glacalati Devon, Glagata, Darian, Tatrots, China, Tayon, Shaladum, Daru, Dum Tickle Tolayoguma. 가성드나다 망초청마시가 그만하고물라지마우드나 차견라시가 지디아브동장유 제주라지뇨 딱고디 드신주 야고브동나 사마사사드무틀라양시가 망가 다 망초초한다다 지디동 지동던주노다시가 디나린드무즈라
0: 아리 다치 고니 카다에노는데가 지즈가 테특거지나 저린이나 초식남가 Nistanina chi, Tashapsi in the Sona, Menkona Sonoga, Undesaka, Jachi, around Pamonsko, Tuandin and Jeto Chambushondono, Natunda in a main curly unchirangu, Hitono, Tortono, Namukunina Kadaita Namo. Shunin in a Tachuranga, Shari and me, Nistanina, New Kadazi, Chorangila Tunjina, Shininina, Menkunangan and Gankravadri. Anyinina Ranila young, a Minkonanga chigger, Shapsiga Likande, Natchiga, Hangis, Nashigi Datani, Niamaz, and a Shapsi Google, Ni Shapsiga Likaga, Gorum Dagina, Tanya Machiga Chulikaga, Gundachisam Gunner, Jigichita Gunner, and Diga Rambanda, Chuninchika Shawaga, Jerem the Samachiga, Motos and Dordizina.
1: Gorim Gunzambanga, Monsen, Likanda Shigrungo, Masaronimli, Hassar was on Rumasaroni, Hassar was on. Didn't you lure the Jesuit on them?
0: Are they the Carsandera?
1: A Carsandra, Sononimli, the Beijing Juan Junria. Nga, Nimachik Shawana, Minkorn Ju, Jigang Yang, Dito, Sangangan, Chuli, Kunatango, Likunatana, Jaju, Likatu, Jaju, Minkotuna, Nanladam, Taji, Trioga Maker, Dadin Jirama. 그 리카라덤 들리는 지금에는 중요한 약으로 쓰고 있어요. 또 나영덤 들리니 참하시오. 다 민코 유광한테 다 아딘지었던 성자. 다 자뜨거든 뭐 참하시 필립 최소나 다나 단 주발해서시 다 나영군들이야.
0: 선언이 비지나 디수 참무가 유고가.
1: 아 선언이 비지로가 다월다 디토 지금으로 타느라.
0: 오래래래. 대나 선언이 사사 디수 처문선 요구느라.
1: 다월에 디토 지르글라 게마 니시사그 그 단동느리.
0: 네래래래래. 너다 친 죽바오라.
1: 아제 젠다 친 죽바오라.
2: 땀땅 땀씨니 샘땅 심아비치. 돈땅 돈가랑니 리땅 리그접치.
0: 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们的文化跟我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또 친구들이나 다 아주 샤슈아서 전화 다 민코는 아니 멍보 멍보 듣고 다니 지금

0: ne panda mu ta yon lon lon de ma gan panda mu ta ya tum ta shi ta tum ta tkhna ta nga chu angan khna mu chira zna ta shi gan na gan ba za khulan zna gan ba za tkhon la chu ke zong ta gan na yo ga un chu ge li kali chu ge tik tra tina ta shi na la zong ta gan na yo ga ta ke ta gan na be ku ga ta ke min kon na ya ra ma ju ta ka khit chi zi yo ge ta chu tik khat na zo zi dang zi ta chu tik la ka ta ge li zo ta ge ta ta 사자강남배군배사장된배층대탄탄은추드게마스탄바랑에나응추앙에스게크아다나모젤리아응유크응유라듬터체다나응유라듬터자직치다응유라듬터양민코트나제그마즈가듬터로 보차는데 당초 리 온초 민콜라 다 사츠니가 베르게요 이제 보사도 뭐 이기란 주노 당초 일단 이기란 주 이제 트리페니라다 다 카가라트라 카다시 페니라 총노다 수나모트라 다니 토나야 다 이분게 카버젤리 셀리다 제세오늘다 도모다 겐반 주단데 조로메지 뜨다 야쿠리아시스나 당초 리칼리수가 다 리칼리 쪽고 총란 뜨냐스
1: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진지주 언더모게 인이나 지가 리와랑 너모게 인이나 지가 카프르나 당당나 추고 양 디타락 조인이나 지가 샵스 치즈가 코가 치게 샵스 이고가 어떤 남인 코는 거 샵스 담제 버는 거 접고 뭐 디 한체는 인이나 양 아는 게 민쿠 사츠가 들리 인이나 지가 와비 디탄 레우카 만나데 치게 포코니나 니가 리카 담제 버라 지가 사상 사우즈 다 마망나 팬비 너모게 나 리카 마즈가 접지오까
0: 아
1: 예 머리리데 인이야 카상 대랑 셰꾸노 Mustang the Masaguno. Shawan the Tawas on Jinat Sugar, Langlanino, and Ganak no Siga Yapore.
0: Dan the Mons as you come Mangpo Mangpo and the Chiang as Cabana Mutongu, another Cabber, Chigan, to get
1: the Tonganer at the
0: Pasi new guna chukku pasi nile chiksuwa yara mara gomu zukuna chukku chizi yinde kuta xawa chuk kama yonde kuzi chik kapirtan ya chinala chukunar chungma da chuk chiksi ya nini gita lande nartam zari
1: re angini re tachi kuni shakunu minkurga chikini samtik dutukunda yinjina kapirtan nara chukku tiyanchani ta karsang terang ina nga chu unze sakilga ta chimtsang riri nang na ina yiki makhina yonu maare pachiri ina chiga chimtsang nani hamaga yiga makhina ta chonshukwa shayi chu tsangmaga ina yiga shiga niga na chiga nyanchi nandu nda ina chiga mara parlayin de tangi nane rangi riwa chizga yona tamche po ina ndehtani yadrimna chukku mu Menkurga Nangajina Chika Shapsu Korum di Tuninjina Tachi Konishakuno Damugana Shapsin Tukunda Nangis Lalana Targuga Ti Hanchani Shapsin Manazga Tunjina and get Sangunu Charging Kone Nachiga
0: Tangu Shashig Kone Tani Anakanimut Kamonjanakanimuta Galin Junjamu Sadgin Junjamuta Anakanimutka Onto the Matkanaya Unchu Chedanga Shashichuta Unchutanata Shif Tunanga Kete Chalila Dumtan Gasuna, Unchudana, Danonayan, Shedi, Manon, De Yasikuna.
1: Tachi Kuni Kadaikuno, Menkuna, Sunoga, Managa, Naninina, Againjuno, Adrinjuno, Nakanimut Kurskuno, Takahi 시기나 네코란 로고요크 하마바스마 가이 영 카키 손지나 아 로르테 나 지금 나빠요 땅 나빠들린 요는 난다 아 로르테 나 침상나 드기존 땅 라마치인 로는 난다 마나그나니 나 나카 네모요크 데나 마리리가 샘큼 마치크 마리리라 아 강나 강스텅게이나 샵시 보시가 드뷰네나 슝양크 소리모
0: 아,
1: 디안체니?
0: 디안체니다. 네 카크르지요. 탕동화민 콘도 쓰고 탕동화민 콘도 쓰고나 그초 길고 간라 수강나나 조강강나나 달화지 수강나요나 따듬데 청마싱초 샤시고 쳇당 그초 우초나무시 자께 오께 인께다 께티가나 갔승다 그초 우초나무 이군라
1: 아레레레레레
0: 다 휘란지나 능나 민코나 차투숑 동장자 다 넥스 동장자 다 샤이수 존자 담무테인 동나 나초 아나고르무니블 하사고르다 민코나 아만바요나르 자시와 초 야코레 야시스나 운추고나 야만바 위리다 초 자시 체즈기 구나 니초이 구나 아르초이 구나 창망 추고 완르 다른 데는 지금 세지존는데 창마시 시우메가 진통가만 참바 딘츠회나 죽었다 참마시 아름메라 니마테군라
1: 멘쿠르가 땅나 다쿠단지나 로르타 참바 송진난다 딘츠칸 유진난다 데니나 고쿠진난다 영 아조 카르상데라나 지금 로르타이나 치르다 진토한 유진난다 제만 유진난다 너무 욕모나
0: 아제
1: 니에 진츠쿠 하멘 참마츠쇼 멘코나네 레메나 테르기오너
0: 아제
1: 니 코르타 영 망츠코 나네 인이나 지금 야마란 요노이나 다 정말 희금이 그모 런게 산이 간탄 강아 지금 자댕거 젠댕거 크게 지금 랑코레나 초코 맹코레나 초코 남제이나 초코 너무 요거더나 니가 샵신다 담제 보이나 다른데 니버터 청고노고 고니나 너무 잘챈도 요고모 디진테이나 다 추초 맹코나니라 추초란다 라나나 따리 됐더니 안디 젠통가 만들까이나 다디 됐더니 코소이나 지금 르메나 코초나 난게 요고모 아레레레 아니네 약보레 테나 타르탈린선달라 젠젠비 아자 치위니엔 크나바가용 안디 코니랑에 퍼테나 히고가 티한체니 다룬이나 조 망츠르카응에 퍼테치기 냠죽세 고노 예란 증고노 쳇즈조요카
0: 따다브레 지디 고디던 주 주고 쳇대양 주고 드게노나 따 카다브레 망츠오 카브레 쳇오 카브레 알로스코체고 따 니라라즈가 니라즈 따담다 나가니모요느랴
1: 아레레레레 람 트랑스간 요고나 아주 니즈가 치가 로르트 치가 네퍼트 코노가 고르겐이나 코치 마즈긴 추다드게 조고모 다시 쳇다 사상사위 참마 카다이나 게티 초 멘코 나니 가크 시즈가 테나 네톤 시즈가 요나 다치 초 멘코는 것이 앞서와르까 치가 야시이나 체수가 있나 타타 탑자치 동게나 고르나네 세카 모렐라시 아레 티한체네 타론이나 다 문체 타우 손지나 치가 멘코르나네 인지나는 거 니오 오르주는다 레라시 차마리 양 치가 기존은다 안 넘어고 돈다 자기 치기 쇼가 다 가르성대는 디 치가 긴조는 넘어고 돈다라 치가 망보 망보 요치 마자 양 참나리 레라시 아랑 거 니오다 워송는다 더모 인다나 디엔 통통은네 녀테이나 추초 야시나 다치 추고 영은 디네 행야무크는 아티 응요득 체리 용의나 근의 지그스가 아테니나 치기 워송스가 그 시차송스 안디코네니나 치가 민코난근니 랑치타투코 모레라시 아제 단 너무 코네라 샤시스그드 고나 참마가 와가 모레라지 아제
0: 다벌 아니우 기운이라 담뜨다 메크다 진용다 진용주가 언제 정부도 탄즈나 좀 민코가 토나 진용우 민코 토나 제종 도모션당나 오고 칸이야 시라 자리용 정도 담뜨 멍세우고 시우메가 당이 뜨고 뜨지게시 뜨치즈르나 좀 민코 뜨 속당자가 뜨게 토네 진용우 민코 토나 제종 다주 사츠니 타오에 당나 치즈 자오고즈나 카프르스
1: ti hanchani ta minkhur tanga yang chi cheri yong ma chuno chersa ma njuno yang ma tso khge ran tanga chungji na ngi usi ga che no tmo yo tanga ti korte na chi khit chhu yko nare chu go te chi ga godin da yo nare
0: o de ng chun da na go ji ga yo te go ji chi ge gu zna chu minkhur ba si ni dang ji minkhur ba si de cheri na chu go cheri song dang chu sa chi na kri su yo nare kri su minkhur ba si ni dang ji da te cheri song na dang ju ge ma na chu go minkhur la ni ga nya dang ju ge ma na chi minkhur ga nga na ma na ji ge na da minkhur na yo na ten ju ge cha u nare ya da yo ge la yo jang ge te u
1: Are kallarang tar gunara
0: Are re tien chani khulan juna da chingla dam to chuna chang chu agan gang chena chu agan gang gang na chang xiang pang de zhe ge zhe de da an ga chu gang juna ten zhe ge chena chu na ra chi chen men yan da mo da ni wu le xia da li ka li che gu le xia da mo da a lu su gu da mo da na chen men yan ge da mo da yan ba ng ge chen yan nam yan da chu xi ge tara ga ra zhe me xi na yan xi ge ni sun te zhe de ka bi de
1: 민코데마 초코모 요 알로르트 머그 체슈관이 카오노가 데모가 난가가 디크바 톤타나 고름가 고테나 초코 콘센데나 치 카퍼제베다 땅이 나니 머그와 그 체슈관이 카요까지 뜨지다나 크게 알로르트 난디고나요 크게 델리다 땅이 다니이나 데오카 만칸도 군데나 데스티게다 땅스케이나 치가 만바르카이나 치가 네팔랭게 온주 너무기 샵스라 치쇼 접고 고모
0: 사 마사그 아니코와도 모마용나다 니마 리리아 산투숑노 담다다 니마 리리아 스티레니리다 닌정님의 특크
1: 댕그 테나 다 민코는게나 샵시나 죽군디 시근 그냥 크시기 치거 레라시 아 쳇던게이나 추추 다포이나 추크 공게이나 추추 지가 레세니알라르 카트노고 차르체이나 추크 니코네 쳔모레 아샤가
0: 땅초 민코토고 리즈와 정말시가 차견라시가 샤가 로리제단 호존 주나라 다코레는 치코나
1: 아레레레레레 초랑 시라쿠리 시제이 카르성다라는 거 리칼레오노 리 앵인디 땅민이나 아랑가 샤완데 돈데이나 지가 남시노 연다 마타테나 샤완데 휴리단 배빠이 죽은디 조슴 땅에나 죽고 너무니 처머리 다른 양금에라
0: 아 양금에 다 샤완데 리그 다 샤완데 숑 지가
1: 아리리리리리리 카르성테라 민쿠르탕나 오르글 홉친바 샤와탕 시기나 지가 오크니나 지가 샤프시 바이나 죽고 너무지 마주고요카
0: 지만 오야 나 천지나 농어 직선에다 민코스탕나 샤완들리던 그 토나 당덕시가 산아치 부존다 체르즈나 아고 원더 정마다 산 안녕지지 동원적다 민코 토니 샤세드나라시 아디칼라스타기시가 당덕 자기지기라가니 콘제지라메크 동제지라메크 니가 리토 정마시가 아고 원더다 시가 샤그 민코나 용나다 용 산라치 부르 안디주아 가르지 뜨긴가 시크 당에 루안장무제나 다 산냥지장거 오청마시게단데 아무터도 아진즈 이중에 리와인 정말 과림치
1: 아리 zongqie guatin qi, terang cungun jangzhong yanchen kong warke long chin qi, gangzhong xianlong lingcin qi yina, qirang lingcin zhuo danxi nangyi da tangyi jachi nian kan nam la, taan di samba ge longwu jiksim ge rangde, cuo shaklam ji tangni, taan mingkuri ge xiapsi wazi ge yina chukka, karsang terang yina mingkuri ge yina jiga xiapsi yina jiga ngankar wazi yina chukka, namu ge yina lika jamno ge choji yina, rangyi ji yina xinan dono ge, samtum maa zi tanga lingcin di chun yina kada yi ta, ngi yangshir xela tiji qi shini.
2: Tantan.

0: 당당 뚫어가랑니 리당 리그잡죠.
1: 소문은 워스크가 농촌제 강중 시행 렌천다 년부라가 쓰시.
2: 자성 TV 상클한지 대나 대랑 총은 양조 연팅칸 워크에 농팅지 강종 샤랑린 친지이나 종기 작름 초 초바 제요 공스가 설렁드실 리크거이나 맹크르 앵크르와 종치나 린센조 단신나데 당이 자신이 칸남라 가다 강몽지타 코미나 카비 초니나 아치니 버터 삼직 동고노 아치 마타데나 크리셰고사 메바셰고사 아니 강마망즈 요크 드타글라이 삼직 망포리 등이 메파리셰 유이나 강종 샤랑린 친거 징테리와 등 뭔데 Then at the Suchanga, Tanga Linson, Tonsum Ninjo, Linsender, Sarja Dahi, Chenamla, Somritan, Donzini, Linson is Somri Yankrava, Sarja Dahitan, Dahitonui, Takala, Tamden Sui, Cheshup Takala, Hunter Serantan, Sonom Linchi, Chessi and Brigadinchi, Yatuna
1: Tana Pijin Chitis Jung Hayan.
3: A dear
4: steer, Sarin Girl. A jealous steer, Sarin Girl.
5: Nyam Kanamba, Chenamba de Muina, Terung of Chersigar Dachi, Sip Chetang, Jersigar Darnavi, Tirni, or Sigar Darnavi, Tirti in Lazam Mershele. Chetit Tarta, Jetchik Sanjil Lesla Nyamber Gavsashe.

아메리카 등 일릉기 집 접전인 탐칭 참조비 요소금 제토고바 차적시 일릉기 침투 제급 된적 용탄큰거 종이 주의 집 종안인 제 쇼퍼 일릉 등 아메리카 요소금 제 튼징 팀아이 탄크시 바등 집 저근인 링슨 고빈 차지 요바 킬림시 제 집 전속지 돈들 가습시 바등 쇼 소시 요소금 제 튼낭 튼낭 입시데 셰브데 탄징 원저시 바등 잔즈가 탈소 셰퍼 망당 기피리 아우토네 아랍 자급 남자 지 집 종안인 사적베데 아랍 자급 남자 지 종이 체모 게트이 아메리카 땅 아일랑겐 최순 참족 바탕 호르무 참 총극 군제 비탄니 조금제 토고버 가습시 바탕 점지 델린 탐직인 지가 절와탕 사크지 예능 단지 군제 셰퍼 차친노 정우정기 비레아도네 에집제 셴루 보이 집종한이 사족 베티 에집지 아메리카 땅 아일랑겐 조금제 토고 바데 판슨 와르지 이치 제습덕 동위 흑종섬 가친식다 제니 냠디 베비 망식 사룬 제르트바 마슬 십딘 코링 군제 셰퍼 판통 종으로 제빈 요서레 케트비 셴루 보이 집종한이 사족 베티 아메리카 땅 예능계 조금 제토고 바는 사크진 자적근의 신적 소통위 점제 가친 시기 바등 데일리 팀을 땅 심지 접시 틈나 소랑 특수 셰피 셰트 부정 인바 원버름 총 유세레 팔레스타인 제 선정 좀 바 허세 윤시 허이 치종 아닌 자토도 사적 베데 조금 제토데 사크진 특수 특수 셰피 인고르 좀선 제 레빈 요바 마슬 레스라 집 전송 지그 들와등 게스 제 팔레스타인 제급 증나 다그조도 셰데 땅 된정 원접 셰트 바 자적시 예능급 신조 보이 치종 아닌 사적 베데 아메리카 땅 일릉게 조금 제토고 바데 사크지 된지 땅 후단직 사튼 용어 판통 중화 땅 냠디 라크노 바땅 사크지 망망제 케펜라 샵십시 브름 던종 사랍전니 냠디 라크노 바땅 사크지 망망제 케펜라 샵십시 브름 던종 사랍전니 지금 틀 탐치긴 지가 잡다 버려진 요래 소다 아랍 집전주 보이 치 종안이 사죽 베데 사크티 자급 닥급 된지 케펜라 삼독 동화 땅 자급 소수 능슬 사툰다 선죽 셰피 디흐탄 제 팀팅 지고데 십딩 원지 셰바땅 사크땅 잠능급 된지 원지 셰퍼 잡진 요서레 발른 집심르 보이 치 종안이 사죽 베데 아메리카 땅 이스라 지 조금 제토 고바네 자적근이 신적 소통화 땅 판슨 와르 예친즈 비 고름 가친 시인라 쇼용 제 팀팅 고바땅 위허 사크지 업 된지 땅 예능 후탄지 사프튼 땅 동어 판토 요바 마슬 제치 셰베 땅 된지 라르 땅 동 탑세레 Jordan Jeff Shenru Poyi Tsip Jongan Yang Sajuk Beite Nan Chif Tantuna. Saka Jeff Denjik Tang Futanjik Saftan Tuk Tungwi Dimtan Chi Dimtan Jingo Par Gangang Hachang Chi. Dimtan Ti Saka Larang Jakub Sosub Denjik Kepan Lab Samlub Tang Yopa Tang. Chimsi Jakub Chim Zamtan Tzatun Tzatung Shiyo La. Jakub Sosub Dagan Lar Sanjuk Tang Jakub Jambi Nangsi La Tertuk Mabshil Par Masil Tamchik Mabshun Hun Khwaramu Tsum Tsongik Rangam Jabjil Namba Larsu Shi Tapsir. Lepa Nanji Sanzan ONG Tsip Jongan Yang Sajuk Beite. Америка тэн айлэнгийн зөгөн өвжэтүү гобаты сакэч ягмагтун тачин зажаг нэвэн жигэр жавар пантуг юучин. Зөгөн өвжэтүү дий дунгий чин гэчүл өвжэрний мзапамэй би жагхэн жигэр жалватан. Фтанжиг дэн ларсу вчанзэг чин гонжир шэпэр гмаң дан тапар жэбжин юсэр. Арав нямжа цохон жакуб чэб шэнжу бүй цип чонган ем шэчэр. Шуг юнгний зөгөн өвжэтүү донцэн нэбэв шийна сакэчин тэхцу нэмрэн жигэр жавар пампар масэл Jakub Sosov Dagan Lar Sanjuk Tang, Chimsi Jakub Jim Zamtan Satun Sasung Shepa, Jachib Jatam Sasung Namo Shepa Chilan, Gasung Shetab Sere. Turkey Sensen Air Doan Chi Tsip Jongan in Jatuk Tarsung Yipeti, Shafjud Dene, Sakaji Yerang Shepde Tang, Tanjang Wanjir Shepi, Jamji Kachin Shiyene. Zogum Jetor Nisa Makul Kung, Nipurt, Gneum Zatak Tatungi, Tamshil Tang, Timpim Shafjul, Mungu Shekipa Masil, Mungu Bik Dorlok Shafjud Tala, Tosun Tondok Shiki Sere. Pakistan ji zongli gjuan ba am shimzhe lonqin jing gan xi chuk san kan kan dar ji ci zhuang an yin zha tu de song yu bei de zhen bi qian bo de li shimzhe ji duo hui deng jim lu xue bi chuo sim ngun bu de cun you ba ma si le gu la shu cong ra deng zam leng ge huan ju de le ge ge che bi dan ji rang jin deng yi qi kan tu xi you si le yu ru lang nan zhe le yun tan kan ge zhu xi fen de le yin ji ci zhuang an yin zha tu de song yu bei de me ni ling ge zuo ne shu su si zuo gum jie tu shu yong ni mie de ni bu xi ni huo mu cim cong ge mie mu gun jie ba deng ᱡᱟᱡᱤ ᱞᱟᱨᱜᱟᱝ ᱞᱟᱨᱥᱩ ᱥᱮᱯᱟᱨ ᱠᱤᱱᱫᱟᱜ ᱛᱚᱝᱡᱤ ᱛᱮ ᱤᱱᱥᱮᱨᱮ ᱠᱚᱢᱤᱛᱟᱨᱩᱝ ᱥᱩᱜ ᱥᱚᱥᱤ ᱞᱮᱵᱟᱱᱟᱱ ᱡᱟᱵ ᱫᱟᱜᱟᱝ ᱛᱟᱝ ᱟᱠᱷᱩᱱ ᱪᱟᱥᱟᱝ ᱭᱚᱨ ᱥᱟᱱᱡᱚᱜ ᱥᱮᱛᱮ ᱱᱤᱯᱟ ᱛᱩᱱ ᱪᱤᱱ ᱴᱷᱤᱥᱩᱱ ᱥᱟᱢ ᱡᱚᱜ ᱵᱟᱝ ᱚᱱᱡᱤᱵ ᱥᱮᱜᱤ ᱵᱤᱱ ᱵᱚᱠᱞ ᱛᱟᱝ ᱡᱟᱨᱢᱟᱱ ᱪᱮ ᱡᱚᱝᱞᱤ ᱢᱚᱪᱷᱤ ᱤ ᱪᱤᱯ ᱡᱚᱝᱟ ᱱᱤᱜ ᱥᱟᱨᱩᱜ ᱯᱮᱛᱮ ᱟᱢᱮᱨᱤᱠᱟ ᱛᱟᱝ ᱟᱭᱞᱟᱝ ᱜᱟᱵ ᱡᱚᱜᱩᱢ ᱡᱮ ᱛᱚᱛᱤ ᱠᱚᱞᱟᱨ ᱥᱩ ᱠᱷᱟᱱᱡᱩᱨ ᱥᱟᱨᱥᱚ ᱛᱟᱝ ᱥᱟᱠᱤ ᱪᱤᱜ ᱱᱤᱵ ᱛᱟᱱᱡᱤᱜ ᱭᱚᱝᱵᱟᱨ ᱟᱢᱟᱝ ᱫᱟᱝ ᱛᱟᱯᱟᱨ ᱡᱮᱵᱤᱱ ᱭᱚᱞᱟ ᱢᱤᱦᱤ ᱞᱤᱝᱜᱤᱱ ᱵᱞᱚᱯᱛᱤᱱ ᱡᱟᱨᱢᱟᱱ ᱪᱤ ᱡᱚᱜᱩᱢ ᱡᱮ ᱛᱩᱱ ᱱᱟᱝ ᱛᱩᱱ ᱱᱤᱵ ᱯᱷᱮᱡᱮ ᱛᱮ ᱤᱱᱥᱮᱨᱮ ᱠᱤ ᱠᱷᱚᱨ ᱢᱚᱪᱷᱢ ᱪᱚᱝᱜᱤᱜ ᱛᱮ ᱱᱤᱯᱨ ᱛᱟ ᱛᱤᱠ ᱛᱟᱱ ᱛᱟ ᱪᱟᱠᱩᱜ ᱢᱮᱯᱨ ᱜᱚᱱᱡᱤᱵ ᱥᱤᱛᱮ ᱨᱟᱝᱜᱟᱝ ᱜᱟᱢ ᱡᱟᱵᱡᱤ ᱞᱟᱝᱜᱟᱱ ᱥᱚᱢ ᱥᱮᱜᱤ ᱯᱤᱱ ᱵᱚᱠᱞ ᱛᱟᱝ ᱟᱯᱷᱨᱤᱠᱟ ᱞᱟᱝ ᱱᱟᱢᱡᱟ ᱞᱮᱭᱩᱱ ᱛᱟᱝᱠᱟᱝ ᱜᱮ ᱡᱩᱥᱤ ᱤᱥᱚᱯ ᱦᱩᱭ ᱪᱤ ᱡᱚᱝᱟ ᱱᱤᱜ ᱥᱟᱨᱩᱜ ᱯᱮᱛᱮ ᱥᱩᱜ ᱥᱚᱥᱤ ᱢᱟᱢ ᱛᱟ ᱛᱟ ᱡᱚᱜᱩᱢ ᱡᱮ ᱛᱚ ᱥᱩᱜ ᱭᱩᱝ ᱱᱤ ᱞᱟᱜᱛᱟᱨ ᱥᱮ ᱯᱟᱛᱟᱝ ᱛᱟᱢᱟᱨ ᱜᱩᱭᱠᱷᱤᱨ ᱥᱟᱠᱞ ᱥᱩᱪᱮ ᱭᱮᱨᱟᱝ ᱜᱮ ᱥᱮᱵᱫᱮ ᱛᱟᱝ ᱯᱷᱛᱟᱱᱡᱤᱜ ᱧᱟᱢᱫᱤᱵ ᱪᱤᱞᱟᱨ ᱠᱤᱱᱫᱟᱜ ᱛᱚᱝᱨ ᱜᱮᱯᱤᱱ ᱵᱚᱠᱞ ᱛᱟᱝ ᱧᱟᱢᱡᱟ ᱡᱟᱪᱩᱱ ᱡᱚᱣᱟᱢᱤ ᱛᱚᱵᱛᱟᱝ ᱞᱤᱛᱩᱱ ᱡᱮᱱ ᱛᱚᱨᱢ ᱪᱮᱛᱩᱱ ᱵᱟ ᱛᱚᱣᱟᱨᱠᱤ ᱪᱤ ᱡᱚᱝᱟ ᱱᱤᱱ ᱟᱢᱮᱨᱤᱠᱟ ᱛᱟᱝ ᱟᱭᱞᱟᱝᱜᱤᱱ ᱛᱟᱢᱪᱤᱱ ᱥᱟᱢᱡᱚᱜ ᱯᱟᱛᱟᱝ ᱠᱷᱚᱨᱢᱚ ᱪᱷᱢ ᱪᱚᱝᱜᱤᱜ ᱭᱟᱝᱯᱪᱤᱨ ᱜᱚᱱᱡᱤᱵ ᱥᱮᱯᱤ ᱛᱟᱱᱤ ᱡᱚᱜᱩᱢ ᱡᱮᱛᱚ ᱠᱚᱯᱨ ᱜᱟᱥᱥᱤ ᱯᱟᱛᱟᱝ
Shorty Mungi Nivu, Shok Sosi Gangni Jerang Suzong Ste, Zogum Jeton Nibu Shepherd Baggy Banam Shibshi.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의 집 종안이는 파렌시 앙레 아메리카 선전 트럼프의 집 종안이는 파렌시 에비 앙레 반드 아르자급 된제 대축제 제축다시 급단도네 키르 한인 소스르 르시 선전 부진 등 우크란치 선전 질린 시제니라 카브르동아 등 코니지 우크란치 냠민 특주셰 비탈은 그 주변도 요스레 트럼프 입셰지레 키 어르스 등 우크란치 고틀발라 팀노 정오시바 등 우크란치 냠민 특주셰 브랑아치 돈등 망우접 죽라 어르스 등 우크란치 고틀비 돈들 군지지 남지 중요 버 예치 요스레

0: 팔레스타인 전통 관계 집중한 역적 받았나 팔레스타인 지선진 아바스 2년들 흔드니시 선진 플라보라 카프르톤급단도네 팔레스타인 지티컨근 데임쿠샹글 때 답적치 프로페진 받은 선진 진 데임쿠샹글 때 니스톤 니르든 로페진스레 우적파타르나 슈그니치 카프르톤급 팔레스타인 지그니우 사르 집들시 아바스 입단도네 키어 자급 집 슈그용 집 집진 차르질라 근데 당르티 아마순 페름나 크놈시진스레 아파스 이니통 녀링 알도 답적치 버 파렌스른 삼럽 셰급 단도네 팔레스타인 머리 강클리 콘치 업제치치 담자스 송시지 인싱 팔레스타인 자츠암 등 뎀쿱 자츠암 당슬 자츠암 지지 송지 샤안지 그들라니 자샤 사크진 탐증 지그지 선선 진 뎀쿱 샹글 등 제킨 근 뎀쿱 샹글라 잔직 시지 인스레 스리 예제컴 전통 관계 치 병안 여적 바타나 스리 임 전통 공수 입 단도네 Sri Nafshukche, Latajia Shangchen Deng, Ejibche Yeli Chanda Chakak Chikdab Jewi, Ejachim Chokwe Okilda Nientarag Dorlog Tepdi, Sri Ejachi Charji Shabshi Meng Chewan Tsamchaba Deng, Sri Shangchen Sosu Nyamdil Charji Shabshir Yongchibdag Nopa Tepyu Sire. Nyamkunanba, Derengge Ejachik Sanjir Lecenak Dongchamda Ninchugu, Lecendish Zomchugba Lhamunso Deng, Zomchunggan Karwa Sonam Cerang Deng, Khwabdanjia, Darkilwa Damdanchu, Chachib Darkilwa Gangchuk Cerang Deng, Sonam Rinchen Yin, Mepum Gombi Chechik Nyalimda Dronba Yin, Tangarjimi Lecen Nang Asulhar Yangjil, Dabdemu.
1: Zashi me to ko jabi warnung ge che chal
2: rendin shu me ten cherbi yelsin che ponya
1: kalar kal sanung ge jerbi kangjung ge jer khu
2: argar chil mon ten cherol bi arirs ge jer dang cha warnung chen che poni ta tong le chan
1: warnung chen che poni ta tong le chan

0: 야 쪽바 데모
1: 데모 데모 돈스바 데모
0: 아 데모 데모
1: 오야 렌튼 디노니 돈은 바 남카가 얻었던 게 요나래
0: 남카가 돈은 했던 거 다노
1: 오 야야 과든치티나 남카가 돈은 크름 까르무트 한지 마그네스나 고도 비메타
0: 어 렛메코 남카가 톰친 선선에서고
1: 오 딱촌치 선에 나라 쪽고
0: 오야
1: 야야 야 돈도 바
0: 데모
1: 야 데모

야드고

Yatana,

야트코남바 테나 테릉글이 쓴데니 엘마다르치컨 로모라랑 마스군우 그동는데 소스런 삼딜러 지덩레와 샹킨치 로보시 감데그 티초통 코르쿱 담진시니 리스는 베프라가스시 카테이온의 급설레스는 아신킨치 로보메나 나치 샴라 엘마다르치컨 위 로모라랑 마스군우 그 동네냐 문데 치치크냐 응수위 더스르 고르기라

Yeah,

0: 김제 양 뜸도시 깔람당무 즘제 미동도시 완능드마라 완능 천지 보니 제제 카브라라기요
1: 나초르 진치반네 다막니임비 디르진지 츠위초니 콩커버 도즘슝지 항이스 파미종라신니 참제등

0: 예레소나 좀우나 도빠 참튼나 도빠 파미 과튼나 도빠 디치는 하토나 도빠 수어 나땅 송질 제시 빼시 자드 끈르거기 젠더라시기 섬바 젠더라시스급지 냠죽샤길 젠시빈 젠실라 산이 소지 산드가 데크근 히틀비 찌그찌르기 곤둠샤기 바탕 젠더 갑지 젠시비 벤치가쩡 젠클 소지 니틀비 겐데크르키 스탐실바치 젠더 탑세 스케치어 제셀라 우뎅기 인지심치시기제르 바츠 첸샤기 발리 젠시 체팅제르 사바니 펑키 Tepi, Nitil Tir Shunti, Jigindilla, Sansa Lekunti, Nitil Patan, Stamshil Bagram Niji, Genkurki Stamshil Patani, Namuni, Stamhui, Jorjong Shiti, Alotor, Chitulasan Chipersini, Stamshil and Gender Lashki Jelly, Tajikin Neper Shiti, Stamhui Gender Chi, Tatunga Piker, Kenker Ziti, Denshi Patanti, Denshi Totan, Neper Zuji Limpi. Kungsil jiav nungsha tatagla, nipir te gzazaba nungrubshi. Jethiw sha yedag nyankir thar, kapir ngchang, shchiga xsim, thiga vdenshi, rnga nga xchiga. Tsekhna jia, kapir ngchang, shchiga rga rga, thirga vdenshi, rga thir rga shchiga. Tsomna jangzhuk nyanchin kang, ngokila dianjur dini mi, shchilu nishtung nyanchigli gdachig bietzi xsim yin.
1: Yaj kunamba tenan tsamdani namba tsugu lama khan tsugu lgum alangu ge lgzi wamu sugu nugu zinyamundala sanugshu.

Yeah,

0: 야 다들 친잠지 냥이위나 청무시 적서 최초 정마 대모이나 저시 담비 혼도르몬다겐 여크크 전이 다양 추츠마가 저 탐마가노게 히르게 세라 청청르데 저르훈 워클 롱튼제 나충스비르가슬 타퉁린스노니 산던좀송 나나 저보 청청서 땅 가다샤지르가위 렌슨드겐 돈슨바 아치노르서인
1: 할리라 추쿠지
0: 야디나 주부총총 정말게 저시를 소행근근이 여러 총나게 호시게 공성게 디침당 냠데 아주 디침다 모즈근능니 영 린슨데근능니 한든 좀이다 당니 호시게 공성아 로주게 거급성논데 나랑가초 쳔보치게 열라 라드친담게 주부총총 저영 뎁신임비 헌된시에 야 저거 청청서 되나 대롱나자 다빈님오래 렌슨드그 차지여비 년큰 저거 청청 망아드가 선영지나 다 나충스베르가 스크 렌슨드 디남즈가 다통에게오네나 정말 그 사우이리 히지레라 나충스베르가 스는 장크르르리그 자 다왔던 잘흑바 자 바송지그 세토그 차츠라는 하던 까마치니 차츠 특와라 다통세게오네리 디나 디릉가 자다빈닝가 나충스베르가 슬 타퉁린슨드그능아 아직은 카르신더 주보 총총서를 조끼 드긴지르가 참바등 티바가르치가 참바 르그비 가르쿵가 참바지 참바 총없음 고득시율 디릉가 조끼 드긴지르가 참바 총은드그능아 손훈 워클라 롱튼가 런츠그능니 양체다 주보 총총 남가 헬마 고득시요노인지나 로브리지마 총총 소조 체릉 사무글릉노가 레잉 심지 메뚝세니 레잉 헤모즈그라 데문 다른 펀스호 조마글릉노가 레잉 흑세르고 응을고 세르고노가 레잉 헤몬데니가 고득시요라 대간신이 데릉 린슨 타퉁거스글름질리다땅니 영초키 드긴저가 잠바 청문데그능니 아릉가 릉익근 젠퉁 옴지즈리 자득시요컨 그쪽 보충충 유나영 갑통이 린슨 타퉁거스글름나 페퍼가스시 린슨 타퉁근거 갑릉증 특거든지 특승이르게 섬든나나당 특거든지 특승이르게 섬든 티노 쪽보충충 정말게 일라사우르즈모요라 야트니 참바가 니반지나 영 티바가르치가 참바 청문들 티바가르치가 참바 청문들 인지나 저보 청청초게 하담 하치가 타근 준통 몸사가르트고 청청즈레라 디나 디릉 린슨 타퉁가르글음니 어른가 하담 하치가 타근 준통 몸지세르킨가 저보 청청요나 디다스타니 즈문다당이 따득스가 역화스게 좋아치그레와인 레드간치니 데릉 티바가르치가 참바 청문데그능아 아치그 주보 정충초레 어근나 쇼바 제릉르기 잠노그 초롱머르 회신 큰니 화신노그 아영스제 쇼바 세르고노그 포시그 라데 데브충데그능니 주보 정충청머 티바가그 타등마세니 담지즈브셰시요

0: 야저보충충처다서마공리아치포트가충충펀서드마글롱노게세르고엘고세르고노게글랭헤몬데니네레라데나랭헤몬데게저보충충처글호시게공성아쇼치지카토사르바즈근훈나탈타야데나참드니응아츠츠마게냠게아정디우게아젠추크담코스마호브즈마이주엘 야, 데나 디릉아 찍은 담요느게 담코인데 심코천에 온지나잉 주보총총처천아 디나민나라 업젤 마니니 세만 진제게 츠 영나 하샤 쩌무 딱딱인 야쇼 정말게 냠게 찍었다고 담코이 똥어모 까라시키 끄르머흐 응와시키 쟈머쿠 야주보충충처 데나 제초르 초위 르글릉거 처나 너스타위 냠뇽 요게 가라치크 그르흐 어탑게 응와치크 자크 어탑게 자라 아치던 기소타하즈라 레디나 스탐코인데게 츠니게 능든 주보충충 츠마게 사우이리 히가 데나 스탐코인데게 나츠르 스탄요비 사샤 동무데컹데
1: 레라샤도고도고다다마치남징거초이촌니아릉거닝크르거머아릉나영나아릉땅하징턴니노거머데들라던들리조도샤게요가도나던적거스토흐샤게요가야스탐코니와모인지나그르발라비츠크르와츠키스탕
0: 야저보충충처초랑닐라초능지나다삼무즈당나초랑닐라초나초랑기그라라비스그라크

특히 땅의 지금 뭐 강도요 그 영나 남진거 저희처나 아른기 스크리에사 그르고사가 뭐 되더라 스크리에 그요 그때에 그요.

0: 야 나청주보처 디나 신행아 처 마타타 데릉게 나청시베르가 처 타통렌신데게 참바 흐슴바 아르비 카르콩게 나시게요엘
1: 히르가 카르초신 자위 카르콩
2: 노르가 로그시글 인여리 카르콩
1: 히립저 데무조위 카르콩
2: 로스저 제충저위 카르콩
1: 나초 로렌단세아르 미카르콩 주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카르콩가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가 제츤잔

야, 형님이 나 청 시적서 등 주보 청청치 샴든지 파마남바 대른 그 나 청시베르가 슬렌슨데 그 참바악슨바 르비 가르쿵근응드 최초등 냠출 이쪽의 청청 호시 타제 희샤인지나 시프르 예튼등 스톤킹시기비 가친정신거 꼴거 희샤즈가 통즈기엔 야데나 데릉 르비카르쿵거 참바 청원데그능아 토머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클스니 참청 호시 타케 담지즈가 따주엘 훤식라 아만 던자식 요데 고모 치 토머 참득 총드르식 신유르 칸가게르긴치 최치 시프르 드그마조비 나치 요반자 스카프트글리 카르 치글라잉 드그마타비 다느 함브르타나가 시스르 일라로비 람브르니 시비 아정가 아말라 아마 에게르긴치 데릉 침득 촌득 토니 쳇서거 다제립디스 아민할라 아릉흥 메브르 차흘 지글마당 냠드 무치흥나 카지시 어젠츠나 진짜 용제 토마 섬질리 미시비 현정는 치 무슨라 아게르긴 공초 첨부 릉득 비소 온정 코미 아릉가시브르 아게르긴지 촐라 흐줄 시송 아메치트 홈르 촐라 스크프트글리 카르마 시글리 도마츠물 다타 카르 스믈라 도츠송

이흡 첨보시 아미 식라자지 글로브르 아른가 강리능 허름을 읍지그니 스칼 톰비 응흠시성 응어시르다 아마 응아 시바 아르기흐즈그만노 니히율 온징 응아라 일치즈큰등 문란족큰 찰라지그벌리밀 지휘실 Шкамдыр, амы сенла аргачу гни чикын. Лоңу чылғырын сенла нярви мүгчі ғымылды ехіп чембу дештің сығысың.

야니니비나청우시

아메리카 등 일릉기 집 접전인 탐칭 참조비 조금제 토고바 차접시 일릉기 침투 자급 된정 용 탄킹의 종이 추이 집종안인 제 쇼퍼 일릉 등 아메리카 조금제 툰징 티마이 탄킹시 바등 집 저근인 링싱고빈 차지 요바 킬림시 제 집전속지 돈들 가습시 바등 쇼소시 조금제 툰낭투는 입읍시데 세브데 탄징 원저시 바등 잔즈기 탈소시 버가 망당기 비리아우토네 아랍 자급 남지 집종안인 사족베데 아랍 자급 남지 종이 채모 게트이 아메리카 등 아일랑게 최순 참족 바등 호르무 참 총극 군제 비탄니 조금제 토고 버 가습시 바등 점지 델린 탐직인 지가 절와등 사크지 예능 단지 군제 셰퍼 차친 업정 오천기 비려도네 에집트 전부 보이 집종한 역사적 배대 에집트 아메리카 등 아일랑게 조금제 토고 바데 판슨 와르지 이치 제습도 동위 그중 참 같이 식도 절니 냠디 베비 망적 사론 절 뜻바 마슬 십딘 코리 군제 셰퍼 판통 종을 잡신 요서레 케트비 전부 보이 집종한 역사적 배대 아메리카 등 일릉기 조금제 토코바는 사크진 자적근의 신직석동위 점지가 친식인 바등 데일리 드림을 등 심지집시에 틈나 쏘릉 특수시에 비시에 정오인 바 응원바름천 유세래 팔레스탄지 선정주원바 허세윤시 허이 집중안인 자토크 등 사족배대 조금제 토대 사크진 특수 특수시에 비 응고르솜선지를 랩진 요바 마슬 레스라 집잔송 지그들와 등 게스기지 팔레스탄 자급증나 다그수도 시대 등 된정 원접시에 탑합 자족시 일릉기 신조보이 집중안인 사족배대 아메리카 등 일릉게 조금 제토고 바데 사크지 된지가 등 단지 사튼 용어 판통 중화 등 냠디 라크노 바 등 사크지 먹먹지 캐펜라 샵십셰 브름 던종 사라프전니 냠디 라크노 바 등 사크지 먹먹지 캐펜라 샵십셰 브름 던종 사라프전니 지금 틀 탐치긴 지가 잡다 버려진 요래 소다 아랍지 전주 보이 치 종안이 사죽 베데 사크티 자급 다급 된지 캐펜라 삼독 동화 등 자급 소수 능슬 사튼다 선죽 셰피 디흐탄지 팀팀지 고데 십딩 원집셰 바등 사크 등 잠능급 된지 원집셰 버려진 요서래

아메리케 선전 들렁 포이 칩 종아니는 파렌시 앙레 아메리케 선전 들렁 포이 칩 종아니는 파렌시 에비 앙레 반데 자크브 덴제 대축제 세축다 시급 단도네 키르 나닌 소스르 르시 선전 포진 등 우클란치 선전 즐린 시제니라 카브르동아 등 코니지 우클란치 냠닌 특주셰 비탈은 그 주변도 요스레 들렁 포이 셰지레 키 르스 등 우클란치 고틀발라 팀로 정오시바 등 우클란치 냠닌 특주셰 브랑아치 돈등 망우접축라 르스 등 우클란치 고틀비 돈들 군지진 남지르 종요 버 예치 요스레

팔레스타인 전통 관계 집중하는 역적 받았나 팔레스타인 지선진 아바스 2년들 흔드니시 선진 플라보라 카퍼톤급단도네 팔레스타인 지티컨근 데임쿠 샹글데 답적치 프로페진 바등 선진진 데임쿠 샹글데 니통 니든 로페진스레 역적 받았나 슈그니치 카퍼톤급 팔레스타인 지니옥 사루 집들시 아바스 입단도네 키어 자급 집 슈그용 집 집진 차르질라 근데 당스티 아마존 페름나 크놈시진스레 아파세 니통 녀링아 루답 쩍치그퍼 파렌서른 삼럽 셰급 단도네 팔레스타인 머르 강흘리 콩치 업저치치 담저스 송시지 인싱 팔레스타인 저 자툼 등 뎀쿱 자툼 당슬 자툼 지지 좀집샤 안지그들라니 자샤사 그진 탐팅 지그지 선선진 뎀쿱 샹글 등 지킨근 뎀쿱 샹글라 잔직시지 인스레 서리 예자컴 전통 관계 집 종안이 접하다나 서리 전통 공수 입단도네 Sriyin Nafshukche, Lata Jiyah Shangchin Tung, Ejibche Yali Chanda Chikak Chikdab Jewi, Jachim Chokwe Okilla Nyantarag Torlog Tepti, Sriyin Jachi Charji Shabshi Mung Chewan Tsamcha Patang, Sriyin Shangchin Sosu Nyamdil Charji Shabshir Yungchibdag Nopa Tepyu Siri. Nyankunanba, Derunga Jachik Sanjir Lechandag Tungtsamdan Inchugwe, Lechandir Zomchukba Lhamun Chotang, Zomchunggan Karwa Sonam Charangtang Khwabtanjia, Darkilwa Damdanchu, Chachib Darkilwa Gangchuk Charangtang Sonam Rinchinyin, Mepum Gombi Chachik Nyalimda Jombayin, Tangarjimi Lechandangasul Harangjil, Tabdimu.

0: 이르게 비츠르 용정게 찬타 송송시 자토 니르도르 총돈지르타고 등 타토 총속 속제 자진 총남 등 자츠게 점이 변투지라 돈탕 쳔법시티 자토 뇨총 총링 거리기 쇼고 용니 장소시 유래 멍히와르데 당대 제목 샤슈는 점점만나 마탕 제직 등와 등 니르총 속속 제니라 십십시피 참글르 등게 제련이 샤슈는 나초라 선은 니르듬시 유래 대등 차브지게 소크 종치 총리 스타클 도덤지치 우정쇼 간천업 제르득스 참그제 콘니 용적 응응 더럽시니 망소 짐제르 참글릉 나든 텐든 허덕샤지 이르케적시
1: 야크브 덴체 데츠코차 센츠와 치브종 아니네 파렌시 에베 응레 바니 송고자메 소레프셔르다 모르급 셰비아 아다클 하정토 디림터나 탕데 센츠코차 초인네 니네 흐스미인 바등아 어르스등아 우크란제 트술등아 우이크 사클제그니브 화암주자 도님등아 냐압줄레 아젬틀 파르누네 때문에 마트버그니 소재 제지래 디브드 제지래 자크브 덴자 덴 소재 고츠 발레지네 바시 등아 한국 자크레 크네야 에지베 우클란 소 자크브 등아 자프치 산즈 급절까 고츠 방아 단샤트레 손들 시요네
0: 아메리카 등아 일랑기 칩 접전인 탐칭 참족 비 요소금 제토고 바 차브급시 일랑기 침토 자크브 덴자 용 탄킹가 종이 추이 칩 종아니 제 쇼퍼 일랑 등 아메리카 요소금 제 툰징 티마이 탄킹시 바등 Chief Jergenin Ringisan Gopin Charji Yoba Kilimshi. Je Chief Chensuji Tuntar Gasub Shibatang, Shuk Sosib Zogum Jetun Nantun Nibub Shite, Shivdev Tanjang Wunjib Shibatang, Chanzig Larsu Shibra Mangdang Gipiri Autone. Arab Jakob Namdaji Chief Jongan Yang Sajuk Pete, Arab Jakob Namdaji Jongi Chemu Ketu Yi, Amir Katang Ayalangan Chisun Samjuk Batang, Huarmu Tsum Tsung Gunjib Tani Zogum Jetu Gopur Gasub Shibatang. Jamji Delin Tamjik Jigalatang, Sakaji Yang Tanjang Wunjib Shibra, Chachin of Zongchen Gipiri Autone. Egypt's general boy, Chief Jongan Yang Sajo Pete, Egypt's America, and Yelan gives Ogum Jeto Kopate, Panson Warchi, Yichi Jessup Dongui, Chonsum Kachin Shik the journey. Nyamdi baby, Manjak Saran Jertapa Masl, Shifting Korean Wonder Shaper, Panton Jong Reception Usere. Katavi General Boy, Chief Jongan Yang Sajo Pete, America, and Yelan gives Ogum Jeto Kopane, Sakachin Zatakane of Shenjak Sotongui, Jemji Kachin Shin Batang. Daily Jimul Dang, Shemjip Shetum, Stolen Tashu Shapi, Shetu Zongwin by Wombram Song Usere. Palestine Jason Jumba, Hase Yunshi, he is Chief Jongan in Jatu the Sajo Pete. Zogum Jeto de Sakajin Chisu Tachu Shaping, Gorsum Sanjer Rebin Yopa Masl, Esra Chipsanzon Jirjalatan, a guest teacher Palestine Jacob Zina, Tarzu the Chef Dayton, Denjang Wonder Shetap Jadu Shi. A long of Shandra Boy, Chief Jongan in Sajo Pete. America and a long of Zogum Jeto Kopate, Sakaj of Dangerton, Tanjik Satan Yor Panton Jumatan. Nyamdi Lakhinon Batan, Sakaj Mamanja Kepan La Shapship Shepherd and Dunjong Sarah Jenny. Nyamdi lakhinon batang sakajin mangmang che kepan la shabshib shepparam danjong sarao chenni, jingimtar thamchikin jiga jatapar reyabshin yuwa lai.
1: Nyamka namba, sanjir nyamdruk shia char sunga. Lianchan dia somdruk ba lhamu chodunga, somdruk ngankar wa, zonam cherang dunga, huapten jile. Dakil wa, damjin chu. Jachib dakil wa gangchak cherang dunga, zonam rinchin yine. Mampang gombo dunga.
2: Chomchindara Langak dansum ki Chomchindara
3: Chomchindara Jengu shasum ki Chomchindara
2: Chomchindara
4: Zatsi denbi nyankun chokpo namba che chu di mwen na Darta che che nyanshi nangshin bandan na Tongan Norwa tsuchir galang bi alangu ma patang akar lansir gunu ga mang lesig. Zay ku zongwa argini kanga lishil mana cilang bi chula tongkara yinchil sir gunu ga dong lansig. Jamyang jahi gipshe bi shtonshil zig. Zamla dang pahmu roma ma jig roma sochilang bi jamu tongkar mu sir gunu sirg shigji gori shigul. Dina tumar tsongun yangzhuk nyanchin kang tang. Zhongkong Zay Kho Zong E, Zongmeng Sishong Ni Ji, Zuzhib Teng. Congun Wohkil Longchen Teng Amdu Nianchen, Congun Wohkil Zalimer Yangzhuk Nianchen Keng. Zay Kho Zong Ergni Lisil Yekura Yangzhuk Nianchen Chui.

언더 할리에서 책에

0: 아망 춘초비 양신양의 성비 알랑가 대무 아망르자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르
1: 가망지 판으로 왕들다 대비 가와토바 톰친들이 인지르진다 잡이 스빈 차르크 톰친다라
2: 시덴지년군족부남바 다타 체체 년신은 군운데 총은 워킬의 농친치 총친들하게 렌친긴 총민 문태때 렌친들라 산신은 벌 가스시 디나 참든니 세쿠종와르그니 큰가 리실문화체랑비 초르 동크라 인칠세르비 아동랜식 총민 년음대 고지시율 총민 냠세지시고

0: 오가 가이 전에 돈을 된다나다 티 토타니다 처시 탁거나다 그치 예나마나 토마티다 옌다마나다 니다 카르마즈된 건다 카르마즈된 건다 카르마즈 말은 타수 단디 오고 토타 니 그건 저거 뭐가 아 잠바도다 테니 개메닝 뭐
1: 니리야
0: 올레 올레 티그 니테니다 치츠 거르치 오가 제카비 돈도 부그나 다 마마도 메카라단 돈도 타고 또 혼춘신 치리니리 오고야
1: 니리리 Ringo Marita, Kona Ganakosakuno, Tom Junger, Rambandin Sunishina, Yang Mussel, Ta, Thomas Gamsunishina, Chernat, who joined the Shawaka team, Bitana, Kala Gansum Gono, Hiri, a Uchir, and Tom Jante, a Mussel, Taji, Torjin, the Cartana, Nugstinga, Yaji, Kala Gansum Gono, Hiji Chesney, Work of the Musa Kyuk, Tanian, Tasha Ichu Kurgalilan, so same come Gansgam Sunishina, Laura Natsukala Kanerati, Tarmazugono, Tarkunu, Kap the Musgun Ustinga, same come Ganjerto, Tanikurga, Legan Jerto. Kangla kansmung ganjer to yang chini tamusriti tengi ka ga tondra yang namba na chu yoni tamusriti tana ga na tan thomjang ga jamban de thopchu namba ga kar ga mhsa ga tem da tang tambi yang chi ga mhsa ga ngan chiz na chu yang na kar chu chi tar chung ye tu to zo yang chimuri
0: ji to ngumari ta thonjang ga thoma ji chimi ga tar ta usu thopchu ni zong te ta ji thoma du ga ga nang shi chi u nu ra thoma ga singkhum de diga diga nuran demu kunan chikla kan hatin ge jimang jo go
1: ne ji
0: do ko ngin chin na janang san demu jimang song ner ti ba jin ta ta ge song da sar tun do mer tuni ma chik ta lo ri ri jin ta jimang jimang ra ko tong ngo so lo ra song ni na ra ti ge no shu ti yo ko kan ti no shu ndar ti thama ta ge chu go ko so ar kho zu to mo ni te ge shan di nya ye dong tsu ko mo ye dong tsu ko mo ta ka tsung ni ge ko so ar kho to mo chong da za so ti la kan ti ka de ko ta cha tang ye dong nen da ta chu no ji na chu cha tang ga ta 주 종류가 너무 밑에 그 샤나티 그게 이제나 그 생금 아주 밑에 그 생금으로 가고 밑에 그 샤나다 아주 이거 심지 금이 뭐 전부 이제 전부 이제 돈 거는 이제 전부 다 가동 시치와 그 전리 중화 너무 그래 시고 그 뭐 그게 제고 그 딱 그런 탈 때는 너무 그게 이제나 사위 이제 진짜 뜨고 주고 그러면 나라 마주주 단 해티드 나고 주고 소 총리 좀 종대 여러 가지 다 만당 되니 돈당 다 로다 지무 근데 탐질한 게 대해서 본다고 주고 로마 세지메 그 순속 그 쇼그 그 용수도 거기 그게 일동의 차는 동도 제망한 요구는 근데 제망한 요구는 다 사실은 다 타카타 존이 오고 솔다 그 그게 있는 길경즈라 포수 그 그게 아 갑토티그 퉁빈 뒤에 인구는 내 인구는 많은데 저 용가 그 실제나 그게 제망 그 그게 총용 그 그게 있나 그게 순속 그 그게 있나 대지 가시고 배지 가셔도 돈이 딴지나 신호가 농수기라 아니 신나 겸청거 농수당 좀 신나 못다고 농수 너무 그지나 농수 아디가 알아보는 좀 맞게 한 거다 포마다도 되는 바 진짜 종리 동대다 그게 있나다 대달한 거는 혼도지나 아 니가 저거 종리 동리 제 저거 입지 금이노 심지 금이노 나든데 거나 정부 혼도지나 겸송다지 달다 그 저거다 저런 거 다 근데 사나 저거 보마는 니가 아마한테 잔주 잔주머니 그렇게 있나 자투근이 그 니가 돈도 망한 정부니 너 좀 뭐다 또 그래 뭐 자투는 정통에 정원 따고 보마티 이게 생각다 그 충진이 정도다 그게 대통령 생각 마땅한 뭐 마땅하다 다 너무 망한 그 생각 지금이라 다 디진트 그게 나 갑다했다 많이 다 또모이리 다 아름바진 도다 거리는 같은 거 하고는 저리 용이 되긴 하다 다른 바진 더 도마다 또 때는 후지 시에 지친 요구는 어느 다 그 저 돈던 거 그게나 죽고는 뭐다 전문 뭐다 건던 거 그게나 근데 그게 진다나 다 도마한테 또 때니 그게니 토마스 그 달름 찬스 그 동구나 마음바 치즈 니와 찬스 그 동구나 저기 그거는 결국은 양측 돈에 쓰더라나 토마트 그 리잉 그 일 승 그 그게나 샤주바 디나가 그 시덕 중에 그것이 링 그 예승 그 그게 샤주바 때 덕 중에 그걸 때 그때 다시 그 그것이 또 시 서울은 증구나 다른 바진 다 지린 지린구나 다 그 다 돈당는 용도 감이 토마트마 다른 바진 때 로그니 덴디리 카데리 때문에 다 도마 초 건강 야 다 초 바이 건강이야 다 아빠 체크요 아마도 체크요야 다 녀석은 다 주무비 오지들이 또 그 세이티 크기 지능이 줘도 다 동물
1: 지야
0: 사오는 거 동물 때도 그때 지능이 달리니 뒤토다 대등 찬 그거니 다 중도가 가되고 있잖아 혼자 지나갔다고 선장이 되게 좀더 그렇게 나나 야 나가 초 건강이 되나 아니 총은 보고도 그게 야 나가 그 건강이 되게 못 되잖아 다른 게 뒤쪽 그 지금 되고 휘사다 되게 자리 달리니 야 다 수고 파인다 알아오 네가 대원도 잘 건강이 있는 거야 네 로직 건강이 되나 어떻게 좀더 그래 시키지 마 너무 망나다 대 어디 하라 가되야 되니 아 다 수고 대원도 그 초원도 못 그러면 돼 인터넷 초원도 잘 건강도 못 그래야 그 수고 다른 데 오시고 지난 뒤에 아 저거 총원부고 원더드니 지나다 윈드 소치기 전부 너 담치 보고 제 공들기 하라 지나 전자가 윈드란 된 제와 의무 전부 근데 그 리리란 너무 글라큰 제와 전부 너무 그렇게 침다가도 카다리티나 아 그게 초 공수 대화를 잘 지고 그 스캔다 너무 그게 지나 길길라 종이 그 남지 리긴나 종이 예치도 또 제스터는 요구 너무
1: 네
0: 어 또 송나 또 송은 누구 왔더니 다른 바진다다 길긴다 침등이긴 대화 지상하고 송통나 gergin tang chim tong yin dio chi zong song wa tang tani soma ta dog yang o tang ka pa ra gergin ga zong sai yin zong mo mo ko chora yo ko chi chora yo tong ta dar ba jin ta che ti ma ka ta zi ji gu na ng ng zi cha gu na cha zi gu na che ti ka ku gergin ga ta men si tu ma ya
1: ne ji ya
0: ta chi ge ti do ta roma roma ma ger ge tong yi cha na roma ma ger ge tong yi ka de gu ji na a ro chu o ken ji na ding mo zi tu tong su ka ra zi da li te ji na ke ge to tong zi ta ke ta chu ndi chu ma yi la Tati tam nampa na tsotengizu, ya ta nye lalazuga ti chisukuna shivi tabla da gotun zomji gojirsi lalazuga jina jivi tabla, anga tabla, togo tabla. Aka shiji gantar tali nampa zhiga goni hii okan jina loma da goti togi jina takhi mandrawa da tenju. Tama ina tanda kono ma, tati tabu tabu shivu tata jina tarmu ta lhusu nda konza loma jau na talum jagu gai. Loma tongo na talum tongo gazi tukisha gadamu tira diga oka nyamyong ta shugdumyong ta nika chashinu ina mo.
1: Rit.
0: ᱚᱛᱤ ᱛᱟᱠᱩᱛᱟ ᱞᱚᱢᱟᱛ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ᱟᱢᱵᱤᱜᱩᱱᱤ ᱟ ᱛᱟ ᱠᱟᱜᱮ ᱪᱮᱥ ᱠᱚᱱᱟᱨᱪᱤ ᱚᱠᱚᱧ ᱡᱮᱱᱟ ᱟ ᱛᱟᱢᱡᱤᱜᱩ ᱠᱷᱟᱢᱛᱩᱢ ᱢᱤᱣᱟᱛᱟ ᱛ
1: རེད་གང་ནང་མ་རེད་ཏ་ཐོམ་རང་ཐོམ་ཟ་གམ་ཚོན་ཤེ་ཅན་རང་གི་མིག་སེལ་ཀ་ལང་ཐོ་ཏར་ལམ་བབ་གོ་ནུ་གར་ཀབ་ཀ་ཁར་གི་སིམ་རི་གར་དེ་གི་ལེ་དེ་རྡི་གང་ཅི་ཐན་ཡེ་གེལ་བ་ཉམ་རི་གི་གོ་ནིན་ད་ཏང་ད་ཏ་བི་མིག་སེལ་ཀ་ཁར་གི་ཅིག་ཅུང་ལག་ཅི་ཤེ་ཐུབ་གང་མང་ཟུ་ཤེ་ལ་ཡོང་ཏ་ཏི་ནི་ཏ་ལོབ་ཏུ་གར་གམ་ཚོན་ཤེ་ཅན་ 그거 여름 뒤촌이 고아론 수직에 다톱중 이게 요늘 흐리래 마파라 이게 요늘 대단한 톰증 그 톱쪽으로 감 손으시나 다주 리랑 속을라 그네라 다 지셨고 그 다르마가 자한 조고는 그 와르급대인 우신 그 안당아지 히리 삼도통 히리 그 무스캅스 티다나 다톱중 어쩡어쩡 그 한치니 톰증 그런 반대인 손으시 지나랑 그지 톱중 예르땅란라지 고너 다지 장티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다시 소통을 같이 집중 했던 거라 그냥 통정 통마 먹스게 집중 했던
1: 맞다 갑자기 정말 이제 지금 리뷰가 그게 발생 리뷰가 되나 로마한테 정리 파송진 거 로마도 계속이 고등은 이제 자신한테 뭐라 그냥 망한 좀 고지다 능기스 로마한테 다시 당통 그게 리슨 리통진 거 로마도 인군 고지서 갔더니 점덕게 뒤잡추르기 점덕게 잡추르기 뒤따다 로마는 게 있잖아 다 저스코는 로마도 인기나 그게 전역 동민이나 다 뚝등하다 뭐 알로 세워 준비 치와 아 너무 인고 뭐 신능이 다 또 뚝등단 바는 동민이나 다 뚝등단 바스코는 데려니 정신나 길긴다 예치우고 길긴다 예치셰도 인형 뚝등단 바이나 뚝등단 바리 어야다 뚝등단 바 그때 뭐 가우나 다 르바진 다 그게 인기나 로마다 도고도 인기나 그게 자신시 성군 견지 그다 저를 어느 세와 인고나 르카 사우 인고나 르카 사우 문등나 다가 추그 응어라 준식도나 얘는 이 로마다도 어떻게 당하지나 누군다지나 누 다 누구 좀 숨나서 과다 바진 뒤 준도 망한 정지 전 정도나다 로마디 있다고 당하지라 윤된지 조르고나라 된조 삼주 만주고 뒤는 딱 어느 세와 된고 된지 그다서 준디 치와 된고 준디 치와는 동다라 지 따고 추 진된 그 다 진된 그 샤코나 다 좀 봐 추의 진신 같은 지 엉지 다 좀 봐도 것도 저거 지나고 그러지 달리 아 그때 진짜 그 소파 미는 진고 아, 담소미는 진고 그때 말도다. 아, 칠레르는 좀 잡아 로르와인지 이제 어그다. 로르죠 로르죠가 지금 되는 게 살아 있던 스카는 나 너무 너무 뭔가 아슬 그 나서다 시도 뭔가 뭐.
0: 그래야.
1: 아, 나인지는 이제 이제 저런 카델이 니니다. 아, 그냥 마음 반도 무슨 군을 감우진들은 되게 살아매는 감우지를 지는 되게 남다. 또 같은 땅에 있는 그 저거지 카델이 땅나라. 뭐 마스크 생근도 TV 달리 Dengue itu lihat ni macam siapa ni orang kata setempat aja orang itu mesti, tapi kalau siapa siapa kucar setiap ni orang tuan kau, aku tak tahu orang tu pun ni orang dalam konteks kesan ini, ke aku jauh tentang tahap sampai itu muka. Hari itu tu aku tiup waktu ni yang ni macam siapa ni orang ni tanya sok sama dengan siapa jemil lah yang wicir tinggal telah cium mayung wicir tinggal cium
0: jemil tinggal cium jemil tinggal
1: ni macam cacing kau macam ni tiang lama aku nombor muka.
0: Jadi,
1: tiang lama aku nombor ni sebenarnya tiang macam tiang orang tu cium nombor, kalau nombor. 대마저베 송토송이나 상마가 희자자 장정고제치 맥스에르 모르트 무슨 말하고 저 상만이나 가서 소치 파와 똑똑을 되나 대인기나는 바진다 다 마제누고 티그 타그 차도도 띵이 타니 다티 진트 타오 그 그르그 소마가 그게 나나마 아 다니나 그 다타 동물이 좋다 같이 오늘 아 발생으로 저도 대는 것도 저도 있다 티 출마 보는 다 너무 그 출마 고달이니 소마도 계속 좋다 같이 그 네트워크 다 다른 크라미가 다 다른 지나 되게 포트크 샤한도 코나 잠바 마라요 샤 잠바라 트라 되게 뭔가 뭐
0: 네지
1: 나 망당나 다 그 거긴 진짜 나 거긴 되게 리카다 건데 그 소프트 코나 같다나 진짜 그 메이크 같은 데랑 다 잠바 리카다 뭐라 그냥 되게 지금 망주고 망송터나 소프트도 어디 다들 주고 뒤 추는난다 거긴 땅 소만이 와라 지도인 주고 뒤 추는난다 안 뭐라 그냥 하신 거 뭔가 뭐
0: 네지
1: 아니면 송터나 다 그 yang tanayang tige chi chalak na dukhor gudan chalak khorsong ni ta loma gorji tomo khotar wa tawar ni ta khonjung na ti khorsong ta na ta tomo ti lo shira ni sung garang ka te he khonjung na khonjung ta ko ta ngi jindeng ge chamdog chondu tomo chona ra chamdog chwa de kha dai ni shu ge jindeng ge jwa yona me na tondog yona me na ge gi na jin jwa ji kidu jwa ji kidu la khabar zo tang gu do yona ngo de tkhu de ta shu ge shei ti ge jim chen ta chen de gu de ta shu sa sa ji wona ta to ti da chora sha na to chu shei ra sha da na che ge chim sang ge ma wa ra sha da na zeng ti kha dai ni mo
0: jit
1: tamaila da chumda khaiz ga da lo da na ja ta ga da da ta ji so gi guna ta su sa ba da da te da ta o ko ni na te khae ma na jo na lo da na i ta ta do ba na ta mo ma so na ta cha ma ma cha ga ma su ko so da khi gi zan ta ga ta na ta cha da lo ta su no lo jo su yen ta ta ge gi ko lo ti i go ta ko da ti chumda ga da ti zan ki me na da ta mo ki ka ko na ta ga ki yo ma ki ton da ga ma ra chu ren ge ma ng ba ge chum sum ti ge chum sum ji chi su ko na su yong ge pe ji ge la ka da dang ji ge na 저런 거 제일 도티 고부정관이 뜻이 좀 더 그러지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게 뭐 힘이 되나라
0: 그지
1: 많다래 아 되게 혼종지는 뭐 저와도 뭐 없고 뭐 되게 좀 더 그러나 이게 뭐 힘이 장고 제 제일 드니 어깨 지나 제일 드니 안 그래 카퍼티 이때부터 이때 땅다도 니가 잡지 했지 이때 땅다 다 땅 공 카퍼티 주범 주고 따라 이런 거 이게 뭐 힘이나라 고차도 좋고 지니 라고 고차도 좀 드니 카퍼 고차가 와라 들더니 카퍼를 그 맞이가 가고 되게 지키지 이때 제일 또 그러지 디샤선 뜨기지 이제 또 뭐 담지 오까지
0: 네제제
1: Ano, ano, tak tahu aku kengatar cendera. Tahu aku jina cukup nere. Tahu aku tahu nama nama cukup ujiri. Tahu nama nama cukup itu itu nata. Terima kasih. Tahu cukup nere. Roma itu waktu itu kalau cecah itu tujuh. Nanti saya tahu. Jangan di pasang cendera Roma itu cecah itu. Tahu cukup. Tahu sopta ni ke tarta itu cukup. Sopta itu tinggi tinggi tinggi semua. Ah, semua itu nata. Ah, rasa susu. Rasa susu ini tinggi jina. Rasa cacing asal juga.

0: 소문 워스클롱친
1: 소문 워스클롱친
0: 사랑기는 양주
2: Nyamkana ba chena bab de moyina terang na phir chig da chig pi chip che chig tang ja chig dar nga bi chig ni war chig dar nga bi chig chi yin la za mig mer jele shuni tang di san jin nyam bu le chen che nang tu na na di chip she le
3: den chul di de tang ai se che phu che si jin pin ja so mi gal chen de thop so tang ai san zi le yo mo je ja chig da phi ji yong le gen de dong gi si ba bi le
2: le chang ge je sib che chep khang ge che tun thop jung tang ne khap ren gon zam za le
3: le chang ge yuan nen che zong le sha par ju ne
2: རྒྱལ ཡོངས ཀྱི དེང རབས ཞབས ཡིབ མན ཚོང དེ པེ진 དེ པ དང ཚེ ཆིན ཚོང དེ ཞིག པར མ སལག སོང ཤལ གནང
3: ཨོ ཤོ ཅུན དང ལོ དོང ཁྲན ཅི སལང དེ ནོང གོ ནོམ ཆ ནོ ཅུབ ཞབ ར དོག ཞབ ཤི
2: ཚོར ཁུན ཅི རཅི སོག ཅིག དང རྩ ཁང ཁྲམ གལ ཅོ ཞབ ཅེ ཅིག ལག ཚ ཞབ ཤི ཞུན ནང དོན ཞིམ རོ ཉ ར གོ ནོང
3: ཨ ད ཏ པེ ཚི བ ཅེ ཏ ཉིན ཅེ བདེན ཚུལ དེ དེ བ དོན ཐང ཅ ཉི པེ དང ཨ ཀྲུང གོང ཀྲུང ང ཅ ཅ ཕུ ཅེ ཨ ཇ ཁབ ཅེ ཏུ ཤི 中央某个主席习近平家所谓高清的投诉等参事了有没有接着这个的培训用来跟着东西去把别的等到这些副职习近平家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这个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把你是东京的列大部分一 나 람신 등아 판츠나 용원덕 자 람신 등에 말랑더 해 흐적다 동네 톱소 훈아 배직 등제 등아 찬찔에 랑도 버랑츠게 요마 네트 제비 아진정디 톱소 등아 찬찔에 요마 제르저 찌데 제르치 동래 진둠시니 찬릭 땅 톱세 아자크 야지 동에 탑지 등아 요메 아자크 돕든다 등에 탑지 사르트 제 페지라 글크 솔베 탑집지 송질 니듬 샤지 몸집시데 비슴 토의 페지라 근들 동에 아담프 판니 접벌 샤기 싶다네 조미 나탄토네 톱시 찬슬 땅 요므레 너급 제비 니바 치르 땅기 찬슬 사르툴란 요므르 땡기 크가 요므 소르총 샤지 톱스르 르글리 쳇슴 토의 심지 남비 톱친지 아자크브자 멍지 심지 털지 도브크 조등아 너슬 그르줄 잼 용스 니바 치르 동아 등아 찬슬 사슬 등아 요마 소르총 셰브레 판츠난 덕쇼 등아 그츠 셰비 비슴 토이 비지자 람슬레 니르든 즈바 자크브자 탑제 김코니 흑강 즈데 찬슬자 나둔 걸친 돈바 젬틀능 사슬 라람신 등아 사르지 라람신자 찬슬 사슬자 젬리랭기 토름 톱시 고바 틸고 제성 덕 동아 등아 젤크브자 사슬 요마 소르총 셰트브 서와 초십 셰바 아르에니 토습 여르치 등아 피젤라 근들 동아 등아 토습 제 잡콩 먼저 와 등아 달름 먼저 위 능아 르가찬도 불 등아 철치 담비 구니 페이지 동으로 철듬 셔바 리르 토습 등아 토름 토습 젬틀 토습 지라 징듬 시데 리르 토습 등아 지미 토습 냠지 등아 토습 등아 찬슬 냠지라 근들 당데 샹슨 토이 르츠 등아 니츠 아자급 쳔비에 부조슬 바 조안 조미 제 진칠 메브레 소르총 샤기 Shangtsil Thopso Pienye, Thopsi Pshye Thiva Sartup Shide, Sartul Jian Yoma Sorshung Pshye Pere Pambye, Thopsi Kurik Chagpere, Batsum Shagi. Zomii Nang Shukho Yongne Sartup Pshye Pere Jafchup Pshye Pere Jigsul Tenga, Nangshin Zigpa Tenga, Jakub Jia Sartul Malaga Pshye Pani Chir Tunggi. Canrik Lakhzin, Tongchil Nihe Ang Tengpo Tenga, Jansun Nihe Ang Tengpo Yen. Teng Zhongyangge, Canzil Lidun La Jigichir Ngochip Pshye Pere Jigsul Tisung Tug Tunga Tenga, Jakub Jia Lamso Sarwa Tisung Tug Tunga. Jalkubja, Tabji Tansil Dovka Chirtuma. Sartul Tonkum Govdiga Lavjir Jipshini, Zamlinga, Tanri Denis Odinga, Sartum Tosa Hazim Jichabushagi. Jalkubja, Shemji Likundanga, Chesum Toya, Shemji Nambi Topchini. Tansla Nindin Kilipjija, Ninitanga, Govdiga Lavjipshide, Amangaji Shemji Chapkundanga. Nola Devin, Dental Chapkunga. Sonal Chapkunjija, Momtung Ramjindanga, Natal Ramjinja Govdula, Hinunjagi. Sartul Shem Kanarik Sosia, Sonhu Pilavatanga, Zamlinga, Dental Tanga Lamgaba, Amangaji Shimjila, Hinunjaba. Tome Sartul Niba Chirtuab Jitale, a gem tling on him honey. Gursi TV Lusultanga, Dental Lusultale, Gurdu Shigi. Somi Nama Sartul Jenja, Jomi Hunka Dobdinchia, Sorshunga Gumjagi. Yomun Tong Kong and Tangpo in Batanga. Shorty just of Jan, Jansu the Yanga, Tarstignifiana, Yomin Jansu the Yere. Yoma Sostunga, Huamjuk just for Pijilam, Tanger Lamps, the Tirgo Jason Tongila. Yoma Rangta Sostunga, Bitsum Tortongi. Jelkubja, Tapjin Yome, Dovka, Gangjo and the Shuntanga, Yome Hunk Sosia, Bitsum Tortongi. Topso Tanga. Tansle 저신 소드가 용부부 고피샤적 비 젠술 능아 식습지니 히브샤등아 르그즈레 조멋지제 총례된 통한 할링 원불시니 야클 사르툴등아 팜크라 결영시에 비 남바정 부치급샤기
2: 다트 비 칩종아니네 제습 제첩 근기 시니 클럭조 탑지 르그트르 시크 체르등니 카콘점 탄주르 페이지라 근덕 동아시바 조든듭시데 제돈 토종 통니흐바디 제습 제첩 근기 종리 리청기 토종 란군정 능급 난치단도네 제첩 수제 시진핑 피니 클럭 좋은 탑지 럭터 샤지 거치 저튼 가친 저 공돈 등 등어 종인 경제는 탑지 거치 로종 등 럭터 등 섭시데 피니 클럭 좋은 남득 행할림 대상 딱 동기라 피니 좋은 원슬 등 게임스 능 사브지 베선 토인 페이지 지제 제콘 와르통 사플 등 송첩제 나바 쳬버 근데 등니 크콘 점 던줄 페이지 라근데 등 톤신 니히 제 고바 가친 란덕 주 니든 콘돔 샤르기 중국 산릭랑가 연시 중국 찬릭릉 상금 찬릭 등 통콩 심직 소의 심직 바 판지 임제 필시 제습 제첩 컹가 종리 존바 할리펀 등 리고 중 제슬 아윤의 신이 침지 지 제릭 담실라는 리챙긴 제실 등 제릭 담실라 산집 단도네 로링이 찬고 종아버 세브지 네우 등 링긴 사르윤 단데 피니 클럭 좋은 탑지 망지 랑신 진 니바 등 최용 랑신 지 크신 랑인 등 당습시티 피니 클럭 좋은 탑지 럭터 시키 체력 동기 바 마슬 그제르도 냥토 지 돈출라 근데 동기 리챙기 단도네 我是金高人没得谁你可能做他不记得去你的用我跟他去行动机谁你可能做个人家的接了个什么东西我是从接种那里的那个小车用就是跟他动机而且可不见他不记得给你过等三年培养动机前进进阶度了三十更了不记得才给等他们比谁会跟我们一起等谁你可能做个单立了跟他们的这个小机谁你可能做个产品实际等蓝的马龙提升的东西三个门站为前边的东西 李强给南极单独呢而且可门扎为他不记得出了卡斯不习比瓦尔东培养的国巴等可控制不习你乐得的接索能不习而且人们当兵设置不习的学习可乐做他不记得而且可不见得跟他不记得感情经验对不对不见得不是跟他同意学习可乐做他不记得乐得不习的学习所存出来有比他不记得乐得接触了很多年提升的等你而且可等三个所存存出来很多年把马斯不习于年会接触不习而已而大这个被提及中安宁讲话出来
3: 阿杰斯勒七七坎格总理李庆给阿丹写的嘞，越南籍总理李明清啦，下边就念了文字嘞。李庆给单独嘞，大列大不写话嘞，这七不接。阿杰克接主席习近平接，这七不接苏联嘞。阿杰克接主席等阿严总不能的，这次来哈林头也，他不接叫多宁单边，中国等阿越南籍立刻来金盆出版这个背头嘞，他们个认真搞清楚哎。中国学界越南学党伢们的，等阿你等哎。 阿家可不你接，前天我这边他不接你吃了，这送等哎，吞着等哎，盘子呢也是炖的吃的等哎，盘子连吃等哎，牛葱啊我送等哎，内控点卡，一整黄酒嘞，没用错恰空间，伢们有些黑吃的等的，他们大姐工资用了，俺哩跟得了东都有嘞。说你接，说我们吞酒了用得了很很等哎，我们就南边，一看呀等啊，晓得家们出钱没啥可接，黄酒你吃了，跟得等你。
4: 让我们有从等啊，黄主任咱们能见呐，从中学习。李明清七单独呢，越南学界中国学党伢们的，托人中午单词不写八等啊，他不记接盘子呢，也是蹲在沙发凳的动啊。黄主任有从等啊，俺们先走着呢，没用错恰空间，伢们的沙发凳动啊等啊。学我们伢们的来看他呢，越南等啊中介，学我们家他不记伢们的不写八等啊，他不记接多娘单边，立刻来进城出班子背他来。
2: 年年家盘点还未忙不脱不了跟得了东都有了而且用这等这个小雨人们从的最重要的北京的地方等中共中央恰似季节间呢中央书记处也书记财经从的西北马斯勒松西了能 中共中央全书记者间的中央这个这么学习的人谈看个书记理性从的是一个从的立场端呢等跟促进教育比层的龙腾习近平说很硬币等中央给也能是中国马克思让这个解释等更加性这个解等也能是中国马克思让这个解释等接等这个解第二不解先进学习改进了目的的黑色软等公巴色软他不解色软皮也不等人巴端呢习近平个等这个解公巴这边习近平个等这个公巴呢 习近平借德鲁萨尔为中国前期接建筑让这个结果比直接改签性硬币等多不等等结果多不等的人家有接多性等也能接触接多性改签的呢从的立场端呢习近平个等这个公办呢德鲁萨尔为等这个来很多比在于松下一呢而公办的等跟国车的人群下一呢中国前期接建筑让这个其实在于这边前期硬币卡死不起来等中央个集体接建筑这个来人群等需要用你等咱们接种话人群
4: 同米三顿没比巴顿跟车一拉三百多斤瓦金穷等个七十多斤穷全都生产瓦金穷等个七十多斤穷的个几罗德三十多斤瓦金穷等个西服单薄穷的下几斤穷公务专车等个特尼顿雪碧三十个马龙提倡的东瓦金穷每个副驾驶的林根的节目可特别穷相信托伊立雪碧黄电子瓦金穷学次六十穷的简单简单烟喷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简单
2: ལམ་དེ་ལ་ཏེ་ནི་དང་རྩོང་བ་དང་རིས་སོ་ཏར་དང་རྩོང་བ་ཅིན་ཆུང་དང་ལ་དོ་དམ་དང་དང་རྩོང་ཡི་ཆབ་སུ་ཅིན་གན་ཆ་དོན་ཆུ་བྱ་ཅིམ་ཐང་ཆུང་ཅིབ་ཤེ་དེ་ནང་དོན་ཕན་སམ་ཅེ་ཚོགས་དང་མ་ལག་ཚག་ཅེ་དམ་དག་ཏོང་གི་སམ་དོན་དེ་ལག་ལན་ཅིག་མང་ཅིབ་ཏན་པོ་དང་རྫོང་ལག་ཅིམ་ཅུང་ཚ་སམ་མོ་རྫོང་ལག་ཅིག་ནམ་བག་སལོ་ཅིན་ཟོམ་བི་དེ 당연당 립실 바르산지기시니 마르츠모독바당 마이글 호브종셰파 가종릭 히르톡셰파 컨다당니 그다음포니체 특출라랑심체 돈힝다 과르날디 당서된게바 마슬 송르총님 타직다 라퍼잡기 말릭젠당 종릭젠체 호브종게 심지긴 차르드페니 당연당 립실바 망초치 스탄도 증년 조위 남비 제조셰기 시진핑게 당지르공퍼 호브종당 럭터당습 단득샤지 맘틀르킨데 단득당니 차지 흥할림 토아등 셰트브 흥할위 단득기 슈그용니 등 난치중위 샤소소 담증 예부시기 셰테펀진 총더는 권점자바등 리슈데 등 리그젠구 무홍진 총더시게 중앙의 저기 자크브 다시위원 탄킹의 리콩등 중앙 산지급부 중앙 저쪽부 중앙 등급 토차 중앙 등급 로지 등 차등 이차 심지글은 자용 등지 심지급 초바 저장 상천 등의 산지급부 베이징 토브친 진간크 롬튼지 지지리 담실시
3: lomten sijin pian shukhang inbi dang zhuang gi, a jia qi dang lipsil ba dang, mang chukla tikir dang,

0: 我们这儿家多你们等啊，娘不就来，啊，杰克等家电车叫我吃饭的是呢，巴西等啊，韩国，啊，杰克嘞，可能呀，也就吧，我可能说杰克等啊，杰夫姐三十个叫他干过吃饭啊，但是他嘞，从那儿去有嘞。
1: 阿米尔卡等阿伊朗给七月中旬，他们称参谋局被俄罗斯政府接头过把枪支批。阿伊朗个前途，杰克等这个用坦克个中一锤，七月中旬就宣布阿伊朗等阿米尔给俄罗斯政府接团进提马伊克坦克批把等。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杰克等这个阿苏批把等，俄罗斯政府接团，难度能一不批的。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阿伊朗新国兵枪支要把克林批。杰七月中旬， 개특이 아메리카 땅 아일랑겐 최순 참족 바탕 화르모 참 총극 군제피 탄니 조금제 토고버 가습시 바탕 점지 델린 탐직인 지가 들어왔당 사크지 예능 단지 원지 셰퍼 차친 업성 오천기 비례하더네 에집제 신주 보이 치 종안이 사적 베티 에집지 아메리카 땅 아일랑겐 조금제 토고 바데 판슨 와르지 이치 제습덕 동위 그중섬 가친 식다 제니 냠디 베비 망식 사룬 제르 타바 마슬 십딘 코링 원지 셰퍼 판통 종어 셰빈 요서레 Ketub Yifshinru Boyi Tsiv Jongaanin Tsaruk Baiti, Amerika Tang Yilangib Zogum Jeto Kupani, Sakichin Zatakaniv Shinjik Soktongwi, Jimjik Gachin Shikin Baatangi. Daily Jimul Tang, Shimjik Jib Shetimna, Zolang Tukshub Shepi, Shetub Zangwa Yimba Ngombarim Tsun Yusiri. Palaisitanchi Sinzang Jomba, Khasi Yunxie Hei Tsiv Jongaanin Jatuk Tuk Sajuk Baiti. Zogum Jeto Di Sakichin Tukshub Tukshub Shepi, Ngor Tsumsan Jir Rebzin Yoba Masil, Gaisara Jib Zanzong Jig Jilwa Tang, Gaisik Jib Palaisitan Jakub Zigna, Dagzud Shibde Tang, Denjang Wanjib Shetabab Jatuk Shi. Yilangib Shenzhub Boyi Tsiv Jongaanin Sajuk Baiti, Amerika Tang Yilangib Zogum Jeto Kupati, Sakijib Denjig Tang Ftanjig Saftin Yungur Pantung Jongwa Tang, Nyamdi Lakhinon Ba Tang Sakijib Magmangji Kepin La Shabshib Shibarim Danjong Sarwaf Chani, Nyamdi Lakhinon Ba Tang Sakijib Magmangji Kepin La Shabshib Shibarim Danjong Sarwaf Chani, Jigimtir Tamchik Njig Jatapa Rebzin Yuala.
0: Nyamka Namba, Sanjir Nyamdug Shia Char Sungay, Lianchan Diya Somjig Ba Lhamu Tsu Tang, Somjig Ngankarwa, Sonam Tsirang Tang, Khwafdin Jile, Dakilwa, Damjin Tsu, Jachib Dakilwa Gangchak Tsirang Tang, Sonam Rinchin Yine, Mampang Gombo Tang, Ladrun Yijibshin Yine.
2: Dan Bijin Ji Di Tsul Nyerxim Yine,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니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직 그즈말 한지 다든찬지 남게 상크나바 디다르땡 남바시 잠지 농진반다이나 소르미 정도는 팅킹 워크홀은 팅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신 세례 라진 란더 거버 거와가 젠딩 나나 니와가 일르니 디다르타 카트 줄린 란더 심케난 다시 카트 거와 글와 파마라 글마 타 히치니가리 넘버 3 가스나르고
4: 할라르고

하런디 초크즈 차르고고고즈가바나고 안가도 이거즈니엘고고고만도 트야

하루

난 코리에 용하고이 아사다가다오고고 자터제에 사크벤드가고이

Zashang

0: 자시 메토코자피 와는 그렇게 틀
1: 아림든 쇼메타 체르비 예신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나 녀셔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저클린츠 나샤르통 샤제옌 디초나 녀르치그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나 녀르니등 가르마 섬지버 хелкер мелун ленц на штун гейин
3: чон чин дара алангх тан

0: 이제 총친더라
1: 총친더라 젠구샤슴제 총친더라
0: 총친더라
2: 디초는 녀니 등 가르마 슴제니 디초는 녀스마바라 사른게르 냠주 고차통샤제인
3: 소문 워스클롱춘
4: 소문 워스클롱춘
3: 사랑길 냠주
2: 디촐 녀르스므니 디촐 녀르스므 등 가르마 냠니 워라 디치나 제리 렌츠 나스톤제인 냠크남바 소르므나 장주 녀친 칸 워스클롱춘치 녀르스위 렌츠나 권다 당차르스 켈치 녀버 과전치
4: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5: 나모기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힌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送仪。
1: 생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교 냠자리 전수교인 팅디 선교르키 낭전 조니 딘수 튜티터 지큐 주지 시진핑 키 좀이 캐치 롭소 첸제 시대민의 제기 공비라 시지투 구티 동구시바 비외고타 삼루살비 갸람사바 니티치 지브리 망수디기 균투 치루다니 망소키 디기 템부송구 시부시규고로 리장키 기스지급관키 치튜노브조 팅이슈바 조교나오고로 중국타 몽골키 냠레 남장케치 우람바토이 기우이조주 정시소자 우수 레고잔베고소이 샴팅디선교르키 낭교십드남 세로나 디글레코네 비웨네스 다오주베치 주초니 비준세비 딘수튜팁 딘팅중니베토 중공중량키 지급수지 계급교주시 중양문위키 주시시진핑키 종이케치 롭소 첸제 시대민의 제기 공비라 지진토 구디동구시바 비유시 디니 지큐프주 지진핑키 뉴동중립류 더중립니 뉴동소출류 더시비판난위 남세계진키 지유심시 조미에나 롭소타 첸제 시대민의 제니 지소정로팅섭젠기 계급 쾌용의 조준시비 멍신정신타 특주정신기 디교식시 롭수기급도진타천재기급도진시대민의기급도진지에조준지배팔낭긴키직대정신타편수의대교지배정신유마라시부도시숙시동화타롭송의라공피동화타천재정도장비시대민의구진니티지부제균형지바롭수천재시대민의제키정신남수기교주라직교토구디동화지치니
2: 前路的地里结合派给用户级别特区塔西德米纳尔地里结合多区东为特区三儿对给孔别起国际级别特区界偏随派给年规温柔亚不用户级别不推孔别来古地东为德派给牛这出版的桥规是你都拿约聪明一拿罗斯前在塔西德米纳尔天别地角给女部休息东规
1: 现在三对他西德米内所用偏水地角他日前不推孔别用玩估计级别蓝水也不抢把抢过吧托证罗斯估计零四动画托证罗斯给局控别了日一年估计动画连这罗斯他托证罗斯根据罗斯切了结构他抢过去吧罗斯切特三对起不接近年三对西德米内操弄了偏别没供给苦肉别别出把抢过西电不是 中医呢可用三对来改表级别这些蓝色送年结合给三对马来克可用女去七十东轨当中央克参赛两天来就给了国际级别这些就藏土动画堂结合参赛不了空堂出赛通为心主南边老的寂寞参赛克你这个来接克年年堂国际历史动画 三对起步开去迅速规避起吧蒙西心住了凶牛堂同面三对女的七十东九铁军队我修改吧刚才对外两节堂军校给两节铁高度求求了他们今天巧克力西电不是宗义呢西军七我堂出去六堂天吧抢在通话节去三对南边西电民的崩开起抗救组都不巧克力
2: 西德米的所用堂变作其所控笔牌的国会出天蓝水抽藏图动画堂结合给特区西德米的读书足够交通化蒙西心主天气西德米的崩卡读书动画熊的前在西德米的苍龙控笔了古地动画三对了国家级不谈盘卡了考验级别南部三部丢不在桥规西德不是第一列库内比为内资机构出去习近平去 中国南北停止经济蓝图蒙族人作为当他随兄弟聊天他带你蒙族南二类地基点别作为机器人西电老师龙前期超过中国别古苏罗尔三年开启明码第二级别狂别给三路军用起不谈蒙族给送他领取技术军用而起路带你明码蒙族期投诉他基础了军马切把起路带月 你为去去哪天津冲给了起吉林冲镇萨巴卡级冲灭了国旗我是提嘎儿吕中有借他出给帮灭了不所恰中了给有钱恰总不有劲冲凶所了给萨家他拼命都绿别骚动了地面吉林冲镇地带中不他替你国了起冲灭给公起么他替我将军心他再次行通透不他国天么他吉林土脚头无语 明年前天津土吉林冲镇集给咱们准备起我且吉林他通通念不念他这结婚用处可不是民望局做第一个用处给你给个给天气营当局促进交接不促进陆军习近平给首席党委等中央局偷偷跑了松土民望南西南区内部脱学术中南监狱
1: 지급부주재진평기망소타민마라두고르섭진나고유진산내카토도심나와양나총도캐치조교능급강인소망소남디기댐비초계토발초교니나파르치솜토콩키투제능유시시지급수지망소니잠키튼진타튼중상마탕주야고지니창매워동래좀당추로타심나초교용어차괴비랑수되나유
2: 况且金山区快个谈主要月别三个月都送给那天他就要不接你金山长马操作中啊做给都不接你中国西北金山区不提你的心压力给用我巧贵习送不是龙井区巧贵主席别是让给区蒙族金送电不熊我是重点他重点图三十多六十七天准备前的米七万出谈三年来给我谈
1: 可是谁不是学军去学习六岁马拉塔就做军送马拉民区彻底马拉级准备不是龙井区桥规军的别在内呢民望区作为表现军马车把托了东个体龙井区桥规军的别提个批编就谈基础控制单位民兵作为这些都在内除了托不他让人打托别随着他这套这支托呢盟族军送体约本内立北超速冲个用我的桥规
2: 지급수지좁도나우에카초달롱진키차구이종업에구소러라산에카키탑주라다르호다지니망수디기균퇴아치루조탑치신부시부퇴권에총결서교르치발고디동구탈로랑게키총결탄총대키디구이닝부교구타디구이조준총결키지배파르통총제교구소기태무튜슈능겜니총결키파르통닝부티외망화
1: 芒平区帕尔通三班儿教育过去就是重庆九龙坡区所那边林奎行李听我听人生部落拼命都里边所来给所的些音乐大家三组教育过去不够烈士勇气人类留在球队林奎的教练你咱们去重庆去上其中阿多拉三地学他他路提个二特通有贼去帕尔通他非类所动球于三组那不是
2: 女动手丢了立体重庆去地归宁吧激动给给他重庆南给重组给他送出两站丢了过去给不是观众他自信去感谢你了送用机会他路你让给去滚片落水小区口罩几个二位

0: 기콜러시뷰 타게 파르동타 청진 주경 치발 군디 동와 갑결 체네 시외고네 크인 비주 체교 타베 동아타 판난 치류 멍접타 존재진 도교교로 응어구의 체교인 슝안 기콜러시뷰 주경 링디 시베 레디 케친 뒤티 추어카타 냠토 콜러시뷰 주경 주친 교주타 퇴상도 다네 미지기 레완직 툰초바 투몬토 두교시에지 된유브시
1: Nyechara lundun du chaba simsim pöpshin yu. Masin namshi yabu meyya. Nyedo nisa zhu lu, lundun chanze sakur ki ngar shin chokshuba mangbu yiwan gu yu. Lundun numar nebi, olimpiyen jemdu dinegi china kansar mitsogi kinshin. Kualishibu sani kani yungwe ledu bata majoba. Chanze kilegi tumichi ni, mitab jing nuta, jangdo chanze tuanle sardu jegi gola chudur chishin yu. 초라르 유급 당도 미람도 차원이 륜둔기 마원냠도 되지 크비 도지니진기 지주랑고로 마부티시 티니 륜둔위 비춘기 천다시인부터 지주랑고로 티니 중국 뉴공사베 랑고로 길에 비야디 수업시시 륜둔 피게 군디 수이 우슈라더르베 시터륜키 랑고르나 미마차위 체된전지 탄의 체유부터 Kongi Mingnangi Zhonggui Kileta, Zhonggui Miktab Zhinnugi Pige, Zhongyi Cianze Nyamle Jigin Dunlam Gorlingyu. Shida Lungki, Talu Lundun Cianze Sagur Gingyundu Nguese Tueshugi Chishini, Zhonggui Kilegi Shugze Nguese Tuebu Torchimbutishi. Talu Zhonggui Shungchogi Tumi Tsoba Sum Tsokshu Chibina, Nini Shanghai Nenibata, Jigni Bijin Nenibashi. 대단한 중국 길에 계신다 레드버 티웨마와 초진기 초르조르 슈니 퀄리시뷰 첸제 레드윈바라 사르드기 춤제 냠주 제비 문제나규 공기디나 중국니 륜듄 첸제 사고르나 슈긴 계신신 이부마세 퀄리시뷰 사르드윈 중캄츠 능충 치미롱위 도슈 계신시야시 라바르투 상하이 이팅 탐보로 장도 사르둔 진도로 런던 천재 사고로 토 니워탄지 콜시뷰 킬레라 고인냠리기 구급제디 중국 총기르기 고인아르웨 치워타 기지 사르둔 냠레나 쿠르다 슈빈 남북문버 치휴 미더브진뉴니 금디 런던 천재 사고로 기주시 조인바 메미급시시 중국 미더브진뉴 튼레기 고르닝급 시드륜키 인지르 파자 섭시 중원이 라제 사르드 코노미바라 티웨 라제 튠규타 시윤진기 꾸주 집이 뉴르세디시 중국 지소니 미터브진뉴 당린 치제 하장 토브유라 시중타 킬레니 갸 꾸주르 군디 후르다 동신 유비 라제 사브 망부시 시균 침부 뇽뉴르 튠규 토브유지 주유 공기 중국 유럽타 에르타 민주위 피게기 토블람시디 Cenship chumze chidara chedi tuengi nuishu su nguesu yuwa chegyuru cenship chishin yu. Tene yinji tukuru chedin ta jeshirin zirin yubashi yinbi ngunzi che yubashi. Teda chepji kongi zhongyi gigab nyibu mitabzhin nu kyabgongi nyamlela dunlam yabu yubi ngunzi na yu. Zengye rengchung zhibu ta, sojun zhibi loblin ta, lundun lobchen loblin. Lundun Gebu Loblin Jetan Tixin, Niujin Tan Jianqiao So Zemlin Gi, Cenship Tungun Zirar Dinnin, Lundun Gi, Zhonggui Kile Tiwe Mangwe Yiwan Gudi, Simju Sarbi Gi Nyamle Qixin Yu. Kile Mangbushi, Lundun Du Yungdun Ni, Chomra Deuqi Yinba Mangsi, Yinji Tolop Tan, Cenship Jixi Tan Yuri Nyamle Gi Njewan Zugyu Rwa Jiang Yu. Shida Lungki, Ngarani Talu Lungjuto Lariyan Zhonggui Le Cemzi Shuzi Yu. Lundun ki chomra ra xiongdu yubi zhonggui kile tiwe mawa ta jidu cheba ta chebji Lundun ki kile tiwe mawa zhonggui chomra xido tubi ro roram tubi rwa yuji jindu.
0: Dilo ni zhonggui tan Pakistan war chinti zu ni lo dunju duang korwe chen sui lo xi yin. Lo dunju duang yirin gidu nyam yung chebe zhongpe zhwe geji gyundo le cui gam tubi. Tong de par sum tu, cha dar sa xin ru dar denpo chu ne, ru le bang tong a tang, gya zu le ding se ba, zheng zi le rong ar wa ji gi, gur mi gi za zi cha di, gi kep tang gi kep war ki zhi wei bi cun du yu. Lu gyu gi go zu se sa bie to, gi kep ni bu, ti wei tem sep gi tu rip sa bie, zhong pie le wang jik tun cho ba zu gyu mi yu tu su ne. Na ba guin ki tep chu nyam le ro de zhi wa, lep xia dun gyu tu gyur gun di tong xin yu. Pakistan to jia de zhong kui xiong ce qi mo wa jiang zai dong ki zuo da qin ji ki ni ji che de 在这忙对给门西电图谈话谈中培苏军起在这年国际经济共我没干不赢了天内给克尼谈给克尼为迷茫给给诺扎清洗银亲自做村图却尼为托人摩尔起中军图谈色度起内特具体平村一起电不谈给别人家这家丁色谈电地穿越 主席习近平去年冬革命捐了帕克斯丁的陆军人心去给团参战党村托中培南部军去特具年龄肉的这话配给女儿不穿越年冬革命艺术战了主席习近平去卡索索了总统扎德里塔总理下巴子坦春门前总南南推梦文字应开清清华坦 给个尼布西雄旗提为腾色旗推入撒别中培雷王集团错过组局过去恰具切西洋对内中培周围江南撒巴的局局了滚地大约明人为空帕克斯丁旗总统扎达里中库的平内湖南行情他海南行情了层次南行托人母娃年归洋洋切地 中培中华批给中华切不是给你吃那碗汤归属千不难越级送一不是将在冬季我中年来给得过了的呢官片盲片期切心对不汤估计南京年中期我来拉达汤我来催得起别南昌开心是因为吃呢中培边角拍看了女狗汤门西只归所开工作冲着又吐骚话通呢
2: 提给马脚阿沃同学了你跟我们中国共产党是不他雷秀莲内替你说资助了怎么对提帕克斯丁克边角谈基础批给了第一个人开钱托不谈切记不再托被国际个南京严重期吧被对人心期都归对于主席习近平克帕克斯丁克社会卡了呀大多难的批给给冲这里 帕克斯丁克迷茫用了拼不脱把切归西送月帕克斯丁克做准切西提你擦脸我身吧人不了切不谈对呢却你不要吞了他行了带来解做那切不送了自呢盘论他忙错杀对江多过一节给帕克斯丁克严准切提帕克斯丁克批给给丁书提外批完他中国南北听日间给批给给国格提外严准切个言行送月不是 将在冬季，充满压力的快乐指标落脚的，跟着苦心安排签约。中国谈帕克斯丁尼呢，推谈南北关系，特别压力受到严重问题。同的派出所领忙为那群开钱贴，制度谈兄弟他们十七个共同七个月，而谈一人玩东土穷村。 主席习近平去为啥子可以去西的典礼松江滩，关帝东局铁对此卡西对那瓦滩，总理下不子给前天别别归谈，采取安全南约。中国谈帕克斯丁去西为出名了关帝胡大丹呢，出国谈为啥子可以去西的典礼，拉出去归过了去全国看啊，推门托端不是，中巴给克尼布，快乐指标落脚给克平别。
0: 俺们这一错，第二次被给及马拉他，给及接替蒙西尔级别，给及制冷松江他几多几个月。帕克斯丁克，主席习近平克对那位快乐西部全国全部西团结级别贴，同的派出所团结团结月。中国谈帕克斯丁俺们来给，你这别端偏这贴，瞧你给开矿来给呢，人家没被给及社会去，你不了再去典礼人心呢，越级送月。 看起明儿子们来罗杰更多更牛肉着新月中国龙安村中的被拆过一年拉达起新月了帕克斯丁克帕克斯丁普通的被批给东位拆过了滚地东新月给个尼布看所碎停车间组装他去年给开矿所碎年来了推个三间堂过个开钱拆月 俺最帕克斯丁确他年多亲自做呢龙安团结团结快乐快乐速切脱 给个你比古车玩穷味，推门文字开钱，推开南田前呢。出差头为七十天的偏村一起谈，出差头为我住娘嘞，出差头为给几说来接，他们十多动啊谈切不接。中片周围电器人心了的呢，给几推不给电器没别人心了，卡点家的。他过了去两万集团差不多吧，别对南田谈，明日给两万集团差不多吧，来给体外去玩，并对月季送月不是。
1: 你才来中国新来老百姓人内参加的七十一个节目活动，积极配合党快乐西部新来老百姓去参政工程刘晓云给三十个月前段讲的谈的能够。 中国行李经营的三百元台行李来自日龙街年FGG甘肃前面的早晚初步台牛工部地FGG行李